0: 우리가 우체통에서 반납할 때도 걔네들이 주는 봉투에 담아서 아. 그 우체통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1: 아, 그런 서비스를 하던 회사였군요.
0: 그게 그냥 지금의 이 영화판을 좌지우지하는.
1: 야. 야. 뭐라도 시작해야 돼요. 그런 거 보면은
0: 사업하시고
1: 뭐라도 조그맣게라도 시작해야 돼요. 아, 그 다음부터 실마리가 잡히나 봐요.
0: 네. 아, 오늘 원성님 인사 안 했다고 지금 작가님이 크크크.
1: 아, 안녕하세요. 데이브레이크.

0: 신작들 있잖아요. 영화관에서 하는 영화들을.
1: 네.
0: 어떻게 비디오 가게 사장님이 불법으로 궁하셔가지고, 대여를 하곤 했었어요.
1: 그, 신작인데 어떻게 구하지? 자막.
0: 그래서, 그때는 너무 그게 보고 싶으니까, 대여를 해요? 그러면 극장에서 이렇게 찍은 것 같은 사진에,
1: 예.
0: 그거라도 본 게 어디냐 하면서 대여를 해서 봤던 기억이 나네요.
1: 화질 진짜 구릴 텐데.
0: 완전 구리죠. 완전 구리고 그 영화가 끝나면 계속 플레이를 누르면 다른 영화가 차트리에 좀 나와요. 그러니까
1: 그거 재활용이구나.
0: 재활용이죠. 재활용. 네,
1: 우리가 옛날에 윤티처 영어교실을 공세이프로 이용했던
0: 네,
1: 것처럼.
0: 네. 그런 것처럼.
1: 세상에.
0: 그래도 그거를 뭐 불만 없이 너무 재밌게 잘 봤던 기억도 나고.
1: 하긴. 네. 진짜. 아, 참 시절이 비디오만 생각하면 참 세상 많이 변했습니다.
0: 맞아요.
1: 네. 요즘도 행사 스케줄이 역시 겁나게 많다는.
0: 뭐 9월, 10월이 그래도 아무래도 축제도 많고 페스티벌도 많고 그래서.
1: 개천절에 광명 페스티벌에서 보셨다는 분이 계시고.
0: 아, 네, 네.
1: 지난 홍삼 축제도 다녀오셨던.
0: 홍삼 축제도 가고.
1: 이런 데 가면은 데이브레이크 노래 중에서는 어떤 노래가 제일 좀 나이와 상관없이들 좋아하실까요?
0: 요즘에는 좋다.
1: 좋다.
0: 그리고 꽃길만 걷게 해 줄게.
1: 오.
0: 꽃길만 걷게 해 줄게는 이제는 다 아시는 것 같아요.
1: 아, 그렇죠. 들었다 놨다는
0: 들었다 놨다도 다 아시는데, 네. 저희가 한번 좀 이름을 소개해드리고, 중간 즈음에 이제 좋다를 딱 하면서, 들어온 것 같은데.
1: 그래, 꽃길 딱 나오면.
0: 꽃길 마지막에 쫙 하면서,
1: 와우.
0: 꽃가루 쫙 불어드리면서, 그러면 이제, 아, 요거 좀 알차다.
1: 아니, 그래도 왜 우리 저기 복면가왕 때,
0: 네.
1: 걸리버로 오관왕이나 했는데
0: 네네.
1: 그때 했던 넘버들은 안 하시나요? 공연 때
0: 그때 했던 넘버들은 행사 이럴 때는 못해요.
1: 아 왜?
0: 안 해요. 어려워요.
1: 어려워. 하긴 매주마다 아주 치열한 네, 승리를 저... 위한 편곡과
0: 야. 그거는 뭐 더 저뿐만 아니라 다른 가수들 비슷할 텐데 하루에 한 번 부를 수 있는 노래일 거예요.
1: 아
0: 한 곡. 하루에 한 곡 부를 수 있는
1: 셈이. 그 정도 난이도입니까?
0: 보통 자신의 맥스를 보여주는 저걸로 하잖아요.
1: 네.
0: 물론 지금은 편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만.
1: 아, 나는 이번 주말에 노래해야 되는데.
0: 네.
1: 아, 지금 목감기가 살짝 와가지고.
0: 아.
1: 연습하는데 아주 큰일 났어요. 또 가서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공연할 때 갑자기 감기 걸려서 죄송한데 이거 듣기 싫어.
0: 상디 혹시 감기 걸렸을 때 공연해본 적 있으시죠? 당연히.
1: 아니에요. 제대로 왔을 때는 거의 없어요.
0: 없으세요?
1: 네.
0: 저는 약간 약국에서 파는 그런 액상으로 되어 있는 감기약 있잖아요.
1: 네.
0: 그거를 먹고 공연을 감기 기운에 하면
1: 네.
0: 역대급 레전드 펼쳐진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1: 아니 막혀서 안 올라가는데 그거 먹으면 뚫려요?
0: 그건 노래 잘하고 싶었다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기분이 좋고
1: 네.
0: 보시는 분들도 편안하고
1: 아, 이거 향정신성으로 아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런 식으로 가신 게 아니고 뭔가 마음이 좀 편안해진달까? 그래서 되게 노래도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은 느낌?
1: 전 지금도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0: 그럼 약국 가셔가지고 네. 비싼 약 말고 그 조그만 병으로 된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하나 정도 드셔보세요.
1: 아, 그럼 목이 뚫린다고?
0: 목 있으면 네. 사연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1: 왠지 야한 영화 얘기 많이 나올 것 같다.
0: 너무 좋죠. 뭐 빌려봤던 비디오 중에 뭐 기억에 남는 영화 이런 것도 보내주셔도 좋고
1: 네.
0: 저처럼 연체돼서 소심하게 살아갔던 나날들에 대해서 보내주셔도 좋고
1: 네 최고 연체를 얼마까지 내봤다 뭐 이런 거 자 일단 뭐 샵 8000번 여기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0: 네네
1: 그리고 미니로도 네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고 다섯 분 뽑아서 양념 세트도 보내드린대요
0: 아, 양념 세트 알차다 네. 알차다
1: 네. 자, 그러면 네. 추억의 비디오 얘기를 하니까
0: 네.
1: 비디오 킬드 라디오 스타 버글스의 노래를 한 곡 들으면서

0: 이라는 것 자체가.
1: 아, 비디오. 근데 비디오는 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쇼츠나 영상도 비디오라고 하니까.
0: 아, 그러네요.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1: 어, 많이 짧았다. 이게 아무튼 MTV 개국 첫 곡이었대요.
0: 아. 네. 야,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노래네요. 네.
1: 버글스의 비디오 킬드, 레디오 스타. 자, 비디오 대여점 추억 얘기를 해보고 있고요.
0: 네.
1: 요거 얘기하다가 이따 4부부터는 이제 저희가

0: 단골 아닌 사람한테 했다가 네. 무슨 봉변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막 신고
0: 신고하고 그러면
1: 그러니까
0: 그럼 큰일 나죠.
1: 그럼 단골 와가지고 사장님 이번에 신작 좀 있으시죠? 이러면서 둘이 막 되게 속닥속닥 했던
0: 특히 또 야한 거.
1: 아니 형. 아니 형이래. 죄송합니다.
0: 상디. 자, 그 문구를 정확하게 찾았습니다.
1: 네.
0: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불량 불법 비디오를 시청함으로써 비행 청소년이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1: 비행 청소년이 된대. 어.
0: 이게 딱 정확한 문구예요.
1: 와.
0: 이게 앞에 딱 나오면서 뒤에 이렇게 만화로 쫙 이렇게 호랑이 어흥 나오고
1: 와.
0: 여자 그림자 이렇게 표시 쫙 나오면서
1: 아. 그런 건 기억을 참 잘하십니다.
0: 네.
1: 너무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아무튼 뭐 되게 그 기억이 납니다.
0: 네.
1: 6624님 예전엔 나쁜 남자 길들이기 뭐 길들이기 이런 영화가 많았어요. 그리고 대부분 야했어요. 그래서 믿고 봤던 기억이 난다. 라고.
0: 길들이기 아, 시리즈?
1: 길들이기가 야한 거였나?
0: 아니야. 그거 무슨 남편 길들이기.
1: 아, 그거에 아류작들이 야한 게 막 그런 게 나왔었던.
0: 아니, 근데 뭐 번지 점프 중에 하다.
1: 아, 그렇죠. 사랑을 하다.
0: 네, 뭐 하지. 이거 저기예요. 이미 TV에서 다 이거 한 번씩 쓸고 간 얘기라.
1: 아, 이거 뭐예요? 작가님 진짜 이거 제가 읽어도 돼요, 이거? 아,
0: 어. 혀준?
1: 혀준.
0: 이 정도야, 뭐.
1: 혀준? 와, 이런 작품이 있었다고요?
0: 있었을걸?
1: 와.
0: 자.
2: 걷는 길마다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 그 길에 담긴 영남 선비들의 이야기를 안동 MBC 라디오와 함께 만나보세요. 2015 경북고속길 라디언 티어링. 상주를 시작으로 성주, 김천, 문경, 영주, 안동까지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와

0: 전화를 접하기가 쉽지 않았을 때니까.
1: 4524님의 진짜 아니면은 조금 신뢰될 수도 있는 얘기인데.
0: 네.
1: 개그맨 박명수 씨가 지금 아내분하고 DVD방에 갔는데.
0: 네.
1: 그게 좀 야한 영화였대요.
0: 오.
1: 그래서 얼굴 다 가리고 둘이 들어갔더니.
0: 네.
1: DVD방 사장님이 큰 소리로, 야, 박명수 씨 들어간다. 금방 들이라.

0: 이 노래가 98년도구나.
1: 그렇더라고요. 이게 H.O.T. 3집 앨범 타이틀곡입니다.
0: 타이틀이었어요?
1: 네.
0: 근데 열맞춰라는 노래는 전 좀 생소한데.
1: 아, 그래요? 이거 굉장히 저희들끼리는 밈처럼.
0: 아, 여기서부터 알아.
1: 네.
0: 아, 앞에가 젓가락 낀 곡으로 시작했구나.
1: 아무 젓가락처럼 열 맞춰라.
0: 아,
1: 일열 종대로.
0: 아, 진짜. 아, 이거 오래

0: 사람이 다 따라할 정도로.
1: 오, 나이트에서 먼저 떠서 역주행하는 일이 많았다고, 이경님.
0: 아, 좀 놓으셨네.
1: 그게 이제, 이 당시 DJ, 나이트클럽 DJ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셨죠.
2: 아, 그래, 맞아요.
1: 맞아요.
2: 그래서 DJ 연합 차트라는 게 따로 있었죠.
1: 그 우리가 저번, 예전, 우리 처음에 이 코너 시작할 때는. 네네. 그 차트도 많이 참고를 했었더랬어요.
2: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발라드를 발표하는 사람도. 그 노래를 나이트에서 틀 수 있게 리믹스 해가지고.
1: 맞아요.
2: 다 봉길이 봉길이 봉길이로 바꿔가지고.
1: 김대리, 김대리, 김대리. 네. 자, 펭귄춤이. 네. 아, 이거구나.
2: 아.
1: 뭐 간단한데?
2: 아, 뭐 격렬하진 않네요. 이 안무가.
1: 어. 어, 난이도도 뭐 이 정도면.
2: 네네.
1: 아.
2: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춤이었다.
1: 자, 여러분도 궁금하시면은 아마 인터넷을 이용하시면 신이 귀엽게 이렇게 아장아장.
2: 네.
1: 왼쪽 오른쪽
2: 한 번만 보면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 아, 진짜? 나 벌써 까먹었는데.
2: 아, 너무 기고만장했네.
1: 아니. 자.

옛날엔 덤덤했는데 한참 지나서 불쑥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걸 사후성이라고 하는데요. 다 지난 일인데 내가 왜 이럴까?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마음은 뒤늦은 편지처럼 나중에 찾아오기도 하거든요. 당시엔 몰랐던 감당할 수 없던 감정들이 이제서야 당도한 것뿐입니다. 비로소 도착한 그 마음을 꼭 안아주세요.

아우, 기분을 밝게 해주고 맑게 해주고 예 부드럽게 해주고 그런 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Lucky Streak 뭐 계속되는 행운 뭐 인생의 황금기를 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 Lucky Streak라는 제목의 노래였고요. 네덜란드의 가수들입니다. 바우터 하멜과 릴리안 학의 듀엣곡으로 함께 시작을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세요? 그런 분들이 간혹 이렇게 문자 주세요.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안심이에요.

0: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에휴, 몸을 조금만 바꾸시면 해결이 되는 거 아닐까? 이수연 씨, 예. 옷 탓하지 마세요. 옷 탓하지 마세요. 6682 휴대폰 쓰시는 분. 어제 형님이 사과 얘기하시는 걸 듣고 저도 회사 화단에 심어놨던 당근을 수확했습니다. 와, 사진까지 보내주셨네요. 50년, 인생을 50년 넘게 살았는데도 당근 키우는 120일 동안 또 새로운 걸 배웁니다. 그렇구나. 아니, 근데 당근이 무슨 손가락만 해 수확을 했는데 이렇게 작은 당근도 있나요? 우와, 이건 당근보다는 당근 잎이 훨씬 더 먹음직스러운데. 참, 제가 농사를 저도 접어서 알지만, 어설프게 접어서 알지만, 이 흙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내가 얼만큼 흙을 사랑하고 흙을 잘 돋구고 흙에다가 영양분을 주고 얼마나 애지중지 그 흙을 잘 뭐랄까요, 잘 이용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얻어지는 그 결과물은 완전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되죠. 근데 이게 흙뿐만입니까?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 사람도 흙처럼 그렇게 잘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모든 것들이 또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수 있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번에 아름다운 듀엣곡 한 곡을 전해드릴 건데 이소라 씨하고 로이 킴이 발표한 노래예요. 노래 잘하는 두 사람이 그냥 앞서거니 뒤서거니 뭐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소라 씨가 작사를 했고 정지찬 씨가 작곡을 한 October Lover, 그러니까 10월의 연인이라는 제목의 노래예요. October Lover.

것을 잊고 싶지 않은 거구나. 진짜 마음에 들었었나 보다, 서로가. 그러니까 운명처럼 만났던 날이었나 보다, 유리 씨. 아, 다음 주에도, 네, 멋진 남자 소개받으세요. 예. 아저씨, 저는 벌써 수업 다 하고 퇴근길입니다. 내일부터 또 쉰다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가벼운데, 아저씨 목소리 들으니 더 마음이 푼푼. 푼푼? 최윤희 씨, 이 푼푼이 무슨 뜻일까? 그냥 포근하다? 풍성하다? 푼스테기 같다? 뭐지? 넉넉하다? 네. 그런, 아, 참, 우리말이 어려워요. 남편이 웬만하면은 아파도 티를 안 내는 사람인데, 아이고, 아니다. 이지은 씨의 사연은 나중에 2부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슨 모라즈의 Making Mine 들으면서 2부를 준비합니다.

0: 상마다 특별함을 더하고 애정을 담은 최고의 선택 상해창 품격 있는 커튼의 이름 1대1 맞춤 제작 깔끔한 시공 문의전화 054-857-7909 상해창에서 만나보세요.
1: 오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2: 어르신,

친구가 됐든 선후배가 됐든 만나기만 하면 제일 먼저 꺼내는 주제가 건강. 건강이 된 지 참 이미 오래다. 누가 더 여러 군데 아픈가 뭐 얘기라도 하듯이 돌아가면서 각자 아픈 부위를 하나씩 내놓기 시작한다. 누구는 혈압이 높다. 누구는 아침에 손가락이 안 구부러진다. 누구는 뱃속에서 어느 부분을 떼어냈다더라. 부터 시작을 해서 비타민C를 먹어라, D를 먹어라, 유산균은 꼭 먹어야 된다. 허리 아플 땐 그 암흑의 교수의 동영상 보면서 따라 해보라는 등 모두가 환자이면서 또 모두가 서로의 무면허 주치의라도 된 듯 자신의 경험담을 토대로 조언하다가 보면 한 시간은 금방이다. 어제 여기 라디오 스튜디오 앞에서 정말 오래간만에 이상순을 만났는데 뭐 가수들끼리 만났으니까 음반 준비라든가 창작의 고통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면 뭐 참 폼나고 좋을 텐데 왜 우리의 대화도 별 다를 게 없다.

어느 할머니의 손가락 뼈마디가 점점 구부러지고 휘어진 채 굳어갔다. 철부지 손자들은 그런 할머니 손가락을 닭발 같다고 놀리기도 하는데 지금도 통증이 있는지 아니면 이젠 좀 덜 아프신지 여쭤보니 통증은 없어지는 게 아니야. 익숙해지는 거지. 이젠 아파도 그냥 그러려니 해. 하셨다. 그런 거였구나. 진짜 괜찮아서 괜찮은 게 아니라 그러려니 하는 거였어. 누구나 조금씩 아프고 슬프고 또 그러려니 하면서 사는 거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MBC FM4U에서 만나는 완벽한 하루로 돌아온 이상순. 완벽한 하루 들으셨습니다. 김정숙 씨가요. 지난주에 종로 어느 횟집에서 이상순 씨랑 이효리 씨 봤잖아요. 아우 상순 씨 기운 없어 보여서 그런지 얼굴이 정말 밤톨만 하더라고요. 제 얼굴보다도 작았어요. 이효리 씨 얼굴은 소실점이고요. 소실점? 이것도 뭐냐? 아, 소실점. 그 정도로 예뻤다는 거잖아. 식사 중이시길래 살짝 인사만 하고 왔어요. 아유, 센스 있다. 그래요. 잘하셨어요. 우리는 평생 처음 보는 연예인들, 유명한 사람 만나면 앞뒤 안 가리고 일단 가서 인사하고 사인 받고 사진 찍고 막 좀 이렇게 그 자리 어떤 자리인지 잠깐 망각하고 그냥 들이가잖아요. 그러면 사실 받는 쪽 입장에서는 당황하거든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약간 진지하게 대화를 한다든가 식사를 하는데 누군가는 너무 기뻐서 어머머머머 이러면 그게 모든 게 이제 다 이제 스탑이 되거나 브레이크 되는 깨지는 그런 건데 센스 있게 그냥 눈인사 정도만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난 다음에 여유 있을 때 뭐 이를테면 화장실 간다거나 뭐 계산을 하고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이런 때 혹시 사진 한 장 찍어도 돼요? 이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터득해야 될 매너들 뭐 이런 게 좀 있긴 있습니다. 완벽.

사람하고 접촉하고 또 악수 한 번이라도 하면 그 예의로 손을 씻는 거 이런 걸 생활화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크툽과 이라온이 노래하는 별을 담은 시 노랫말이 쏙 들어오는 곡이에요.

샘 스미스 I'm not the only one 들어오셨습니다. 박미정 씨가 가게 안으로 가을이 들어왔어요. 시원해서 현관을 열어뒀더니 잠자리 한 마리가 가을을 함께 데려왔네요. 오. 이야, 이게 잠자리가 그냥 가게 안으로 들어온 것을 이렇게 묘사를 회화적으로 마치 그림에 그려지는데요. 아주 시적이었어요. 미정 씨, 또 역시 시인이 탄생되셨네. 6048님, 임신, 출산, 육아로 무려 8년을 쉬었는데 오늘 오후에 면접 보러 갑니다. 지난주 면접은 떨어졌는데 이번엔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시고. 아니, 8년 쉬셨어요. 그럼 뭐 어때? 괜히 위축될 필요 없죠. 그 면접은 기세다. 기세. 그 힘든 애도 나왔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 기세 등등하게 자신감 있게 배짱으로 잘 보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파트리샤 카스의 If You Go Away.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립니다.

0: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1: 사과 신선도 유지제 스마트 오션.
0: 효과 좋고 가격 좋고 수익률 쭉쭉.
1: 스마트 오션 이제 전 세계에서 사용하죠?
0: 네,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1: 효과 좋고 가격 좋고 수익률 쭉쭉.
0: 올해도 마일리지 또 적립해야죠.
1: 효과 좋고 가격 좋고 수익률 쭉쭉.
0: 역시 스마트 오션.
2: 무시무시한 사과 배 화산병, 혹시 내 과수원에도?
0: 걱정 마세요. 화산병 원균을 잡아먹는 아그리파지가 있잖아요.
2: 아하, 잡아먹는 아그리파지.
0: 한 병에 1조 2천억 개가 넘는 박테리오파지가 있다고요.
2: 개화기에도 꿀벌에도 혼용에도 안전한 아그리파지.
0: 과수 화산병엔 아그리파지.
2: 경농이 만듭니다.
3: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마음껏 자라고 꿈꿀 수 있도록 따뜻한 돌봄을 만들어갑니다. 청년이 일하고 배우며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넓혀갑니다. 아이들의 웃음이 커지고 청년의 미래가 밝아지며 모두가 희망찬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곳. 함께 희망을 키우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안동 MBC 캠페인은 꿈이 미래가 되는 도시 영주시와 함께합니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FM 91.3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2FM 방송입니다. HLAW FM 여러분의 안동문화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결과에 너무 막 집착하는 저 신지도 그런 성향이 있는데 혹시 저와 비슷한 희둥이 분들 계시다면 너무 조급해 하지 말자. 아직 2026년은 3개월, 우리가 그때 세봤죠. 10, 11, 12. 근데 이제 10월이니까 12일, 12. 두 달이 더 남아있고. 그리고, 큰 수학, 어떤 눈에 보이는 수학이 아니어도 무언가 나는 초반보다는 성장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가운 이슬이 맺히고 나면요. 이제 가을이 조금 더 깊어지니까요. 또, 만약에 나의 수학이 없다면, 이 계절의 수확이라도 만끽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설레는 목요일입니다. 왜냐면은 목요일은 원래 내일이 금요일이라서 또 좋은 요일이기도 하지만 내일 또 다들 쉬시잖아요. 저 빼고 다들 쉬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놓는 순간 정말 뚱뚱이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두꺼운 옷 속에 그래도 나름대로 마른 몸이 숨겨져 있어서 다들 뚱뚱한 줄 알거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수확의 계절이면서 살이 찌는 계절이면서 등등등인 가을, 우리 희둥이들의 올해 수확은 어떤 건지, 어떤 거를 남은 기간 동안 수확하고 싶은지, 실제로 수확하시는 작물이 있는지, 이런 것들 샵0913번으로 사연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일단 월요일에 못해가지고 저도 너무너무 아쉬운데 수요일도 이제 3, 4부가 녹음이다 보니까 저희가 1시간밖에 못 만났잖아요. 오늘은 2시간 꽉꽉 채워서 우리 희둥이들과 함께 할 건데

아, 정말 이 가을에 어울리는 곡이지 않습니까? 바로 저 신디의 픽이었고요. 요거 그 영화 원스에 나온 OST죠. Falling Slowly라는 곡입니다. 이 잔잔한 그 멜로디가 매력적인 곡인데 하이라이트 부분에서는 약간의 또그 폭발적 감성, 가창력 이런 게 느껴진달까요? 그 제가 이 노래에 좀 비밀이 있는데 여기 그 하이라이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벨소리였거든요. 근데 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5학년. 5학년의 신디는 그 벨소리가 너무 반가웠습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그 전화가 오면은 잠깐 나가서 연습을 안할수 있었거든요. 혼나다가도 선생님이 그 벨소리가 울리면은 선생님이 전화를 받으러 가셔야 돼가지고 연습도 쉴수 있고 혼나는 것도 잠깐 쉴수 있었던 그런 노래였는데 저는 그래서 벨소리로 엄청 인상적으로 저의 그 중학교 입시의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어른이 돼서 문득 그이 노래가 떠오르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Falling Slowly라는 곡이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 워터멜론님이 그 원스란 영화 봤냐고 해주셨는데 사실 그 원스라는 영화는 모르고 그냥 저의 이런 중학교 때, 아 초등학교 때요. 중학교 시험을 이제 준비하면서 무용할 때 그때 그 기억 정말 감옥 같았던 마포의 한 연습실이 있는데 진짜 거기서 순서를 못 외워가지고 엄청 혼나면서 그 기억이 정말 생생합니다.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등골이 서늘해지는데 전혀 내용과 관련 없는 이런 저의 추억과 별개로 가을 감성이 낭낭한 Falling Slowly 띄워드렸습니다. 아이동이들 저의 또 재촉에 많이들 문자 남겨주셨는데요. 2575번님 오늘 1등으로 또 출첵 문자 안녕하세요 신디라고 남겨주셨고요. 향이님께서 되게 귀여운 사진 한 장을 보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약간 그냥 쫑쫑쫑쫑 나름대로 자기네들끼리 간격을 두고 앉은 게참 웃기고 귀여운 것 같기도 하네요. 9770번 이동희님. 신디 안녕. 오늘도 점심시간에 찾아왔어요. 회사 근처 바닷가에 차 세우고요. 집에서 싸온 도시락 먹고 있습니다. 비록 혼자지만 바닷소리와 신디의 목소리가 적적한 점심시간을 채워주네요. 라고 하시는데 와 적적한 점심이지만 뷰만큼은 와 최고인데요. 9770번 희동 마음은 정오의 희망곡으로 오늘도 달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천히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0804번 이동희님. 수확의 계절이라 그런가요? 살이 찌는 계절이라서 몸무게가 잴 때마다 놀라워요. 라고 하시는데 아마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한창 더울 때는 아 여름이라 더워서 입맛이 없다. 이러다가 이제 가을이 되니까 선선해지니까 입맛이 계속 당기죠. 어쩌면 이런 자연스러운 거 아닐까요? 뭔가 진화학상 그 겨울에는 사냥을 하기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을 많이 쌓아놔야 되는 거지. 지금 원래 지금 다 이미 나와 있는 건데 나 혼자 발견인 것처럼 저 혼자 좀 신난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유전학상 뭐 진화학상 이렇게 겨울에 지방을 비축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5732번 이중희님 어제 야근하면서요 아주 뼈아픈 쓴맛 봤습니다. 제가 놔둔 스탠드 돌돌이에 헛디뎌서 넘어졌어요. 침대 못 칠 수 있으니까 병원 진짜 당장 아 왜 나 지금 스케줄도 못 가고 왜 다쳐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짜 오로지 내 몸만 그 정도로 이제 옆구리면은 또 어떤 장기나 뼈가 잘못 이렇게 맞았으면은 좀 진짜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 지금 다른 거 다 차치해 두고 병원 빨리 조심해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별탈 없이 많이 다치신 게 아니기를 신디도 기도를 할게요. 너튜브도 많이들 들어오셨는데요. 캐틀님이 신디 트라우마곡이구나. 맞습니다. 신디 트라우마곡이고요. 무용쌤들 무섭긴 하지. 아, 이 무용하면서 무서웠던 썰 이거 풀잖아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 뭐 공연할 때마다 그런 에피소드가 많은데 이제 진짜 무용 선생님들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대신에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단련이 돼서 왜 방송국도 되게 뭔가 위계설이 있을 것 같고 막 그 뭔가 아나운서들 사이에서라던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잖아요. 되게 막 경쟁 막 무섭고 질투 뭐 선후배 관계 그런 거에 아주 깍듯하게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도요. 선배들은 신윤아 아나운서 별로 안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건 또 선배들의 입장은 다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또 깍듯한 게 여러모로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아 가을가을하네요 라고 해주셨고 제가 그리고 막 수확이 없다고 얘기해가지고 희둥이들이 약간 서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희둥이들을 만난 거 당연히 수학이고 그냥 저의 그 일적인 거 직업적인 것만 봤을 때 어떤 발전이 있었나 싶으면은 늘 뭔가 좀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 스스로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어서 아 올해 나는 그 일적인 성취 면에서 무언 뭘 했나 많은 경험들을 하긴 했는데 과연 그걸 잘했는지 옛날보다 나아진 거 당연히 나아졌겠지만 뭐 그런 아쉬움 아닌 아쉬움이고요. 당연히 우리 희둥이들을 만난 거는 올해 최고의 복이자 최고의 행복입니다. 우리 너무 다치신 분이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요. 그 5732번 희둥이님 병원 진짜 꼭 다녀오시고요. 신청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정동원

퀴즈 아마도 굿 특집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답은요. 바로 1, 2, 4, 1, 2, 3, 1, 2, 3이었습니다. 1번 블락비 베리굿이 2013년 10월, 2번 지드래곤 태양의 굿보이가 2014년 11월, 3번 화살 굿 굿바이는 2025년 10월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 1, 2, 3이 될 텐데요. 오, 희동이들 약 약간 아리까리 하셨지만 그래도 정답 많이 보내주셨네요. 6244번 희둥이님 정답 123입니다. 오늘 우리 형 생일이네요. 오, 형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정답도 잘 맞추셨고요. 6775번님 123 헷갈리네요. 상큼희둥이님 123이요. 2575번님 123, 0993번님 123 보내주셨고요. 6955번 희둥이님 123 안녕하세요 신디님, 딸내미 소개로 와서 잘 듣고 있어요. 우와 정말요? 따님이 저희 정호 임원국을 소개해 주셨군요. 앞으로 희둥이가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정주행 차트 두 번째 퀴즈 출발해 보겠습니다.

곡은요, 미스에이의 Bad Girl, Good Girl입니다. 자, 정진 하트 두 번째 퀴즈 다시 한번 정답 불러드릴게요. 정답이 아니고 보기 불러드릴게요. 1번 에이티즈의 Bad, 2번 지드래곤의 Too Bad, 3번은 미스에이의 Bad Girl, Good Girl입니다. 자, 이 곡들 발표된 순으로, 오래된 순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은데, 힌트 하나 드리자면, 가장 첫 번째가 제일 최신 곡인 것 같습니다. 자, 정답하시는 분들 샵 0913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0: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1: 오뚜기.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5: 술 마셨는데 별이 어디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네, 목요일 정오 임원곡 정주행 차트 배드 특집, 굿 특집으로 우리 뻔할 뻔짤 유 작가님의 문제 희동인데 열심히 풀어주셨고요. 맞춰주신 분들, 정답 보내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3607번 희동이님이 오늘 4남매 중, 와 애국자분 4남매 중에 두 번째 아드님의 생일이라고 하네요.

0: 취급하는 건데요. 거기선 직업, 나이, 재산에 관계없이 잘하는 사람이 왕. 이제 막 시작하는 난 조용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1: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3: 무시무시한 사과, 배, 화상병, 혹시 내 과수원에도?
4: 걱정 마세요. 화상병원균을 잡아먹는 아그리파지가 있잖아요.
3: 아하, 잡아먹는 아그리파지.
4: 한 병에 1조 2천억 개가 넘는

FM 91.3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FM 119 퀵 서비스 배송 119 용달 배송 119 화물 배송 빠른 배차 빠른 배송 1588-1191 1588-1191-119 퀵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정우희망곡 3부 첫 곡으로는요, 르세라핌의 스파게티 듣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오랜만에 목요일 날 진짜 진짜 오랜만에 저도 왕왕이 리포터님 진짜 오랜만에 뵙는데 왕왕이 리포터의 잭팟 터치가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 기다리셨을 텐데요. 광고 듣고 바로 만나볼게요.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가면 집으로
1: 쿡키리베이글닷컴.
0: 건강한 오늘 더 나은 내일. 바이오 소재부터 헬스케어 식품 뷰티까지 다양한 생활 바이오를 만나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최신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을 체험하세요. 한국 바이오 특화센터 협의회.

0: 승리를 향한 뜨거운 호흡. 잭팟을 위해 이어지는 운명의 바탕. 목표 숫자에 도달하는 자 모든 것을 가질 것이다. 2026 리얼 릴레이 퀴즈 대결 왕왕 리포터의 퀴즈 잭팟 터치.
1: 네, 왕왕 리포터님의 귀환 어서오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왕왕 리포터 강경왕입니다.
1: 네. 아니, 오랜만에 또 나타나시니까.
0: 그래요.
1: 우리 왕왕 리포터에 대한 관심이 너무너무 뜨겁네요.
0: 아이고, 여러분들 저 찾으셨나요? 찾으셨어요?
1: 완전 찾았어요. 완전.
0: 원래는 그 추석 연휴 때는 제가 못 왔고.
1: 그때 저희가 방송이 없었고.
0: 그리고 또 못 왔나?
1: 그 다음 주에 아. 이제 일.
0: 아, 네. 녹음 방송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 이제 재민 작가가 직접 또 출연하는 그런 시간을 제가 좀 제공해 드렸죠. 그래서.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어떻게 보니까 보름 만에. 우리 네. 다시 보름도 더 된 것 같아.
1: 아, 너무 어색해 지금.
0: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게 여러분과 이게 소통하는 게 어색해. 오랜만에 방송국에 온 것 듯한 그런 느낌적 느낌. 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래서... 잘 지냈었어요?
1: 그래서 오늘 좀 강렬한 인상을 남기려고 이렇게 레드.
0: 아, 레드.
1: 마리오 옷이에요?
0: 마리오. Yes, Mario. 노트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 저거 지난번에 한번 봤는데라고 하실 거예요. 제가 저희 그 제가 운동회 할 때 제가 이제 보통 진행할 때 이제 이걸 입어요. 원래는.
1: 아.
0: 네, 그래가지고 오늘도 방금 12시 한 15분 20분경에 마치고
1: 하고 오셨어요?
0: 부랴부랴 싸매서 실어서 부랴부랴 온 게 지금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정말 바쁘게 살고 있지 않나요?
1: 아니 근데 애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0: 아, 그렇죠. 왜냐면 애들과 저랑 눈높이가 맞거든. 키가 아니, 맞아서.
1: 네. 아니 그런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너무 네. 재밌으시니까.
0: 아, 그럼요.
1: 애들이 또 딱 그 나이 때 어린아이들이 재밌는 사람 엄청 좋아하잖아요.
0: 얘들아, 내 이름은 왕왕이 선생님이 야, 뭐라고? 에이, 그러면 뭐 멍멍이? 아니 멍멍이 아니야, 왕왕이라고. 에이, 뭐 방방이 아니야, 왕왕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네.
1: 아 진짜 좋겠다. 저도 좋은데요.
0: 아 그래요?
1: 멍멍이? 네.
0: 갑자기 그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간 듯한 느낌인 네. 정도 느낌.
1: 네.
0: 자 오늘도 여러분 잭팟의 주인공 두 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오래간만에 왕왕이가 왔으니까 한번 잭팟 터치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0913번 #0913번으로 지금부터 빨리 신청해 주시고요.
1: 네.
0: 이게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8번 문제가 잭팟 문제인데 단계별로 1번부터 8번까지 쭉 갑니다. 중간에 문제를 못 맞추시게 되면 다른 분이 그 바턴을 이어받아서 문제에 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1: 네.
0: 오늘 또 준비하면서 네. 문제를 너무 쉽게 내나? 오늘 또 그냥 한 방에 가시겠는데? 할 정도로 문제를 너무너무 쉽게 냈어요. 어때요? 문제 보니까 어때요? 재민 작가 봤어요? 네, 봤대요. 네.
1: 아, 왜 콧물로 대답을 하세요?
0: 아, 코로 얘기하네요.
1: 그러니까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어떤 노래인가요?
1: B1A4의 Beautiful Target.
0: Yo!

0: 야, 타겟을 아주 그냥 탕 맞추는 마지막 소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어, 마셨나요?
1: 숨 맞은 것처럼.
0: 아니, 아직 안 썼어요.
1: 안 썼어?
0: 탕! 아니 왜 이렇게 시간이
1: You on my destiny. 한국 드라마는 빨리 안 죽어. 단번에 안 죽어. 그냥 탕탕탕 이렇게 노래 나오고 노래 잔잔하게 흘러나오고 이렇게 죽잖아요. 쇼츠 보니까 그렇게 나오던데.
0: 네.
1: 자, 뭐 제 머리가 더 작아진 것 같다고요? 착시인가요? 네. 젊어지신 것 같다고요?
0: 내가 캐롤린, 너무 앞에 있나 봐.
1: 캐롤린, 캐트롤린, 캐트롤린.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과 함께 잭팟터치 오늘 또 신청해 주신 분들 쭉쭉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시고 오, 요 문제 정도면 나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하실 분들은 샵0913번, 샵0913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그 5연승으로 가야 어려운데.
0: 아, 근데 그러면 아마 아무도
1: 연승으로 갔는데 했다가 떨어지면 다시 1승부터.
0: 와.
1: 야, 진짜 너무 어렵다.
0: 그거 그때 좀 화나셔서 안 도전하실 것 같아.
1: 아, 그러면 너무 우리 나쁜 사람.
0: 네, 너무 나쁜 나쁘다, 사람이 나쁘다,
1: 나쁘다, 나쁘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 자, 오늘 또 2주를 또 참여 못하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0: 정말 이 시간에 기다리신 것 같아요. 네. 바로 뱁사리님. 자, 사관왕의 주인공이신데
1: 매주 이날을 기다려왔다. 드디어 오늘 내가 오관왕이 되는 것인가. 여러분과 함께 연결해보겠습니다. 그가 지금 바로 여러분 앞에 나타나

0: 여러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1: 가을은 청고 마비의 계절입니다.
0: 얼쑤.
1: 잘 보내시고 추하게 계절인 만큼 인생에 있어서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0: 아유 지하자.
2: 아 좋다.
0: 오케이 좋습니다.
2: 네, 얼쑤
0: 얼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도전해 볼. 아 잠깐만 나 띵동댕 거 갖고 와야 돼. 좀 말 좀 없어 봐요. 말 좀.
2: 자 맵사리님 어차피 저와 함께 여정을 떠나야 되는데요. 오늘 예. 좀 파이팅 하셔가지고 5승 가장 높은 왕좌의 자리에 앉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2: 자 그러면 신디와 함께 제가 5

0: 2번 문제 전통 문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공예 중에 하나로 얇게 깐 조개 껍데기 자개를 오칠한 목재품 표면에 붙여서 영롱한 빛을 내게 만드는 이 공예는 무엇일까요? 영롱한 빛.
1: 네, 그러니까요. 자개.
2: 자기.
1: 자, 자개. 그러니까 조개 껍데기 자개를 조개 껍데기를 자개라 하죠. 오칠한 목재품 표면에 붙여 영롱한 빛을 내게 만드는 공예가 있습니다.
0: 반짝반짝.
1: 자, 이 공예를 뭐라고 할까요? 그러시잖아요.
0: 네 글자입니다.
1: 자, 오.
2: 낮은
1: 사. 삼.
2: 낮은 칠기.
1: 다시 한번 뭐라고요?
2: 낮은 칠기.
0: 오. 그 옛날 우리 할머니 옷장이 다 낮은 칠기
1: 쓰였잖아요. 낮은 칠기.
0: 네.
1: 오, 아슬아슬했어요.
0: 자, 한숨. 네. 한 곡에 넘었습니다. 3번 문제. 한국사 문제입니다. 신라 제27대 왕으로 섬성대를 건립하고 황룡사 9층 목탑을 세운 한반도 역사상 최초의 여왕은 누구일까요?
2: 선덕여왕.
0: 정답! 자.
1: 자, 다음은 음악 퀴즈.
2: 옛날로 되면 좋고.
1: 아, 뭐 이렇게 아 그러세요. 근데 그거 좀 아주 좀 불안한 거는 제가 앞에 불러요.
0: 오늘은,
1: 제가 직접 불러요.
0: 오늘
1: 뒤를 뒤를 뒤를 다 이어주시면 돼요. 알겠죠? 알겠죠?
2: 예.
1: 네. 자, 다음 노래를 이어서 부르세요. 해가지.
2: 다시 한 번.
1: 자. 해가지.
2: 뭔 말인지.
1: 아이, 그 노래, 노래.
0: 아, 노래 실력 때문인데, 이건 어떡하지?
1: 좀 더, 한 소절 더 부를게요. 해가 지기.
0: 노래를 완성하십니다, 이 가사를.
1: 그 다음, 네, 그 다음에 뭐랄까요? 자, 마지막. 하, 감성있고.
0: 자, 마지막.
1: 해가 지기.
2: 전에.
1: 자. 제가 너무 어려운 걸. 이거 옛날 노래인데.
0: 이걸 저희가 약간 작가님이랑 제가 풀어봤거든요, 사전에.
1: 네.
0: 근데 각자 하나씩 맞춰서 오, 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1: 네.
0: 아, 띠로리.
2: 미치겠더라.
1: 일반 상식은 다 안 맞췄는데. 이놈의 노래에서. 노래방도 잘 안 가는데. 그죠? 노래방 좀 가. 남들
2: 놀때 고개를 못 넘어가네.
1: 나도 옛날에
0: 딱 절반에 온 그렇죠. 4번 문제였네요.
1: 알겠습니다.
0: 아쉽긴 하지만
1: 그런데 자꾸 이렇게 되니까 저는 저희들은 뱁사리님을 매주 또 뵐 수가 있잖아요.
0: 오히려 좋긴 해요.
1: 우리는 계속 좋아요. 솔직히 말해서.
2: 아, 미치게 만드네.
0: 아니면 한 주 그 머리를 식힐 겸 한 주 정도 관전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제 매주 하면서 더 안 되는 느낌이 드실 수 있으니까. 그쵸?
2: 끝까지
0: 포기하지 않으실
2: 끝까지
0: 건가요?
2: 끝까지 가보자.
0: 좋습니다.
1: 자,
0: 아, 너무 아쉽다.
2: 맨날 자. 기회를 자주 주는데 이거.
1: 에, 아닙니다. 아이, 그래도 뱃사님 오늘 자, 또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다음주에 또 오세요.
1: 네, 파이팅! 아, 난 솔직히 뱃사리님 꼭 뵙고 싶어.
0: 그니까요. 꼭 오셨으면
1: 어떠한
0: 우리 뱃사리님은
1: 네, 형님이신지 꼭 뵙고 싶어요.
0: 꼭 우승하셔가지고 저희 꼭 방송국에 모십시다.
1: 그렇죠. 꼭 모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막 커피 대접하겠습니다.
0: 아, 오시면. 근데 뭐 지금 어떻게 보니까 채팅창에도 아, 우승은 진짜 어렵긴 하다. 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남겨주시고.
1: 네. 자, 요거 옛날 노래.
0: 네. 옛날 노래요, 옛날 노래. 네.

0: 정답!
1: 정답! 누구 노래예요, 이게?
2: 배서우 씨의 서시입니다.
0: 오,
1: 정답입니다.
0: 정답.
1: 아, 네. 자, 그러면 5단계부터 갑니다. 문학. 김성월 시인의 대표작으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라는 구절로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시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2: 군벌레꽃.
1: 그렇죠. 6단계 자연. 아, 봄철 땅 속에서 뾰족하게 솟아올라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며 대나무의 어린 순을 일컫는 식용 식물은 무엇?
2: 자,
1: 뭐라고요?
2: 라디오 스타?
1: 어. 미운 우리!
2: 새끼?
0: 잠깐, 합법적으로 욕하신 것 같아요, 지금.
1: 미운. 정답. 자. 어, 재판 문제 왔네! 자, 시몬스님!
2: 예?
1: 너무 쉽게 온 거 아니에요? 뭐야?
2: 아, 아닙니다.
1: 주변에 지금 뭐가.

0: 입니다. 이번 뭐 뒤도 안 돌아봅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 만약 이거 못 맞추시면요, 못 맞추시면 청취자분들께 가고 심호수님께 맞추시면 몇 승이에요? 삼성?
1: 맞아요. 삼성입니다.
0: 오케이, 삼성.
2: 와, 벌써 두 번이나 잭팟 터치하셨네.
0: 자, 그러면 잭팟 문제 갑니다. 잭팟 문제 스포츠.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펼쳐진 2026년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43종목, 43종목에서 나서서 46개국 중에 3위를 차지하는 요! 쾌거를 낚았습니다. 뿜뿜뿜뿜. 테크볼 2번, 트라이애슬론 3번, 사이클로드. 제한시간 3초. 3 몇 번이요?
1: 사이클로드
0: 정답!
1: 예, 정답!
0: 잭팟!

0: 네. 자, 새로운 1승을 도전하실 분들도 언제나 샵0913으로 도전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오늘 난이도가 생각보다 네.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겁먹지 마시고 그냥 네. 편안한 마음으로 네.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0: 그렇습니다.
1: 자, 이어지는 두 번째 라운드 1번 도전자는 바로 낭만 자객 희둥이님 한번 전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어이!
1: 뚜루루루루루 뚜루루루루루 딸랄랄랄랄랄랄 딸랄랄랄랄랄
0: 아니 이게 혀 있잖아요. 이게 안 되는 스타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1: 어, 맞아요.
0: 이게
1: 저 그거 되게 잘해요.
0: 어, 잘 되네요.
1: 여러분들 전화 지금 실제로 거는 거 아니고 신기가 내는 소리입니다.
0: 자, 그리고 내일 또 한글날이잖아요.
1: 네.
0: 우리 뭐 될 수 있으면 영어 쓰지 맙시다.
1: 아, 맞네.
0: 네.
1: 저 방금 영어 썼나요, 근데? 제가 방금 뭐라고 말했어요?
0: 외계어를 쓰셔가지고.
1: 제가 방금 뭐라고 말했어요?
0: 외계어. 네, 외계어 쓰셔가지고.
1: 아, 뗄렐렐렐렐렐.
0: 뗄렐렐렐렐. 네.
1: 3607번 희동이님이 왕왕 형님 반가요라고 하시는데 아, 아시는 분이신가요?
0: 아, 그런가? 검색해봐. 네. 안녕하세요.
1: 연결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호희 망국입니다.

0: 약간 깨는 고갱 박심하고
1: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2: 칭칭칭칭칭
0: 감사합니다.
1: 와, 아니 그 메달을 어떻게
0: 꼬으로 먹었는데 이번에 제대로 했네요.
1: 네, 아니 마지막 문제 찍으신 거예요? 아니면 뭐 보신 거예요? 아신 아니, 거예요?
0: 봤는데 순간적으로 헷갈려갖고.
2: 네. 네. 아니 찍으신 거예요? 그러면?
0: 찍진 않았어요. 보긴 봤지. 네.
1: 아 그럼 금메달은 몇 개 땄어요 우리나라?
0: 금메달이 39개.
2: 와, 아니 이런 걸 어떻게 아시지?
1: 이거 어떻게 아시지?
0: 아시안게임 봤으니까.
1: 이야, 진짜 대단하다.
2: 맞아, 아시안게임 되게 열심히 보셨구나.
1: 그러면 아까 전에 처음에 우리 첫 동메달을 딴 신지은 선수가 어떤 종목인 건 또 아셨어요?
0: 저 사이클로드.
1: 와.
2: 아니, 아니,
0: 금메달은 저기 천인 3종, 플라이애틀론의 천인 3종이라고 나왔잖아요.
1: 그런 것 같아.
2: 와, 아니, 좀. 지금 너튜브 채팅창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지?
1: 야
2: GPT시다. 진심 빠르고 정확하심. 이렇게 난리가 나셨습니다.
0: 아유, 앞에 두 번은 꽁이었는데, 이번에 제대로 이제 체면 치렀네.
1: 와. 축하드립니다. 아, 그러면 낭만장에 네. 지금 몇 승? 3승 되신 거죠?
0: 3승이고요.
1: 네. 와.
2: 어떻게 5관왕까지 좀 도전을 해보실 거예요?
0: 5관왕까지 당연히 해야지요.
1: 네. 그러면 지금 거의 박빙이 오늘 연결되신 분들이 대부분 다 박빙이세요.
2: 네.
1: 자, 하지만 여러분.
0: 김원수님하고 백설이님.
1: 네, 오, 그렇습니다.
2: 경쟁자까지 다 뛰고 네. 계셔.
1: 그렇구나. 그렇다고 여러분들 1승 도전 안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1승 새로운 또 도전자분들이 쭉 연달아 또 우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네. 이분들께 양보 안 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방송 듣고 계신 아 저분들 계시는데 내가 상대가 될까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맞죠?
0: 그렇죠. 아무래도 그날 문제에 따라서 또 틀리니까 문제 온 게 있는 거니까.
1: 네.
2: 겸손함까지 또 갖추고 계시네요.
1: 그렇습니다. 아유 우리 또 낭만자객님.
0: 네.
1: 네. 뭐, 잘하셨고요.
0: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남기려나?
1: 네, 노래 한 곡도 부르시네요. 자, 주소와 성함으로, 네, 네. 샵0913, 주, 네, 샵0913번으로 주사 성함 보내주시면, 저희

0: 화창한 가을 여러분 좋은 추억 만드시고 산에도 가시고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또 사랑하는 그 누군가와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뉴비들 우대도 해달라고 하시는데
0: 네.
1: 저희는 언제나 네. 유등이 분들 환영입니다.
0: 네, 선착순이에요. 그런데 네, 가실 분들 빨리빨리 신청해 주셔야 돼요.
1: 맞아요. 맞아요. 빨리빨리 샵 013을 신청해 주시면은 언제든지 꼭 몇 과나 이런 게 아닌 분들도 그렇죠.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0: 맞습니다.
1: 다음 주에는 뉴 희둥이분들 또 참여도 많이 기다려보겠습니다.
0: 내일 한글날입니다. 새로운 희둥이들하고 해주세요.
1: 새로운 희둥 새로운 희둥이분들 다음 주에는 많이 와주시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0: 안녕히 계세요.

0: 속에 저 이경민이 함께합니다. 믿을 수 있는 착한 꽃집 엔젤 플라워에서 꽃바구니 17년 경력의 전문 물리치료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케어피 스튜디오에서 물리치료 1회 체험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해썹업체 안동 양반 강고등어에서 강고등어, 최간의 청춘족발 안동점에서 식사권을, 내장에서 직접 육수를 만들어서 더욱 깊은 맛을 내는 진대기 할매국밥 옥동점에서 인식사권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다음요.
1: 이번에는 노예영 리포터입니다.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로 만든 안동 고봉삼계탕에서 식사권을, 식전빵과 찜닭의 만남 믿고 먹는 구시장 두 번째 맛있는 집에서 찜닭 교환권을, 전주와서울 리클라이너 롯데시네마 프리미엄 안동관, 그리고 경북일 예술영화 전용관 안동중앙아트시네마에서 영화 관람권을, 가족중심 워터파크 소백산 풍기온천 리조트에서 입요권을, 아름다움의 시작 풍기 지우노 해협보유에서 두피 클리닉 상품권을 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황영준 리포터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최고의 체육 놀이터, 건강한 아이로 성장하는 펑키 스포츠에서 1회 무료 수업 쿠폰을, 왁싱은 깔끔하게 피부는 환하고 촉촉하게 모모비티에서 피부관리 상품권을, 안동송현동 랜드마크 대해스파랜드에서 스파 이용권을 드리고요. 순수 자연의 꿀 사이좋 기업 안동양반 꿀에서 꿀을, 청송사과와 한우의 절묘한 맛 청송영양 축산농협 청한우에서 사과 양념구이 2인 식사권을 드립니다.
3: 해리포터 이혜원입니다. 안동의 미소 하회탈빵에서 맛있는 하회탈빵, 세련되게 제안하는 396 커피컴퍼니에서 음료 상품권, 사랑하는 내 강아지를 위한 프리미엄 수제 간식 뚜유에서 상품권을 드리고요. 안주의 품격을 더하다 안동살롱 옥동점에서 안동 문어치킨, 고추공판장 농협 중도매인 28번이 만든 영양산, 꼭지 빼고 세척한 우간의 고춧가루, 첨가물이 전혀 들어있지 않고 순수 100% 국산 토종마늘로 만든 문경세제 흑마늘에서 문경세제 흑마늘 진액팩을 드립니다.
4: 왕왕이부터 강경왕입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예술교육 PR 컴퍼니, 유연하게 요가하자 안동 유즈요가에서 한 달 무료 수강권, 우리 가족 창의적이고 교육적인 놀이공간 플레이그라운드 보드게임 카페에서 1시간 무료 이용권, 다이어트 끝판왕 50분의 기적 DM 스피닝 안동점에서 한 달 무료 수강권, KLPG 여성 프로가 운영하는 남경수 골프 아카데미에서 한 달 무료 레슨과 연습장 이용권을 드립니다. 와우!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딘가?

0: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4: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5: 네, 목요일 정오의 희망곡. 정말 오랜만에 우리 왕왕이 리포터님과 함께 이 3부 1시부터 2시까지 1시간 채워봤는데요. 와, 진짜 저까지 에너지를 받은 느낌이고, 진짜 왕왕이 리포터님의 이 코너는 진짜 왕왕이 리포터님만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지난주에도 그 작가님이랑 저랑 둘이 한번 해볼까 했는데 안 한 게 정말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고, 오랜만에 우리 희뚱이들도 그렇고 에너지를 가득 아마 받으신 목요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은 또 한글날을 맞아 또 맑은 날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쉬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등산 이야기 했잖아요. 건강하게 등산 가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낭만작의 기둥이님이 등산은 아침에 갔다 점심 하산이 가장 좋습니다 하시면서, 틈내서 가려면 도청에 있는 건무산 괜찮다고. 오, 이거 류 작가님도 도청 쪽에 있는 거 건무산 조금 전에 이야기하고 나가셨는데 한번 저 진짜 가봐야 되겠습니다. 이 계절에 이렇게 선선하니까 등산하기에 너무너무 좋고 딱 올라갔을 때 따스워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끝곡 어떤 걸 틀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우리 희둥이들은 좋아하는 영화 다들 하나씩 있으시겠죠? 저도 좋아하는 영화가 있는데, 가을은 또 이렇게 감성 있게 독서, 뭐 영화 감상 이런 계절이잖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 중, 영화 중 하나 라라랜드입니다. 그리고 사담 하나 추가하자면, 제가 또 그 미스 코리아 나갔을 때 라라랜드의 한 장면을 또 춤을 추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라라랜드의 OST죠. 라이언 고슬링, 엠마 스톤의 City of Stars 오늘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정오의 희망곡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들 남은 하루도 파이팅 하시고요. 우리 내일 정오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대한민국은 지진에 대한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여진은 더는 안전하게만 여길 수 없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지진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지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천장이나 높은 곳에는 물건을 올려두지 않고 가스나 전기 배선 등은 자주 점검해줍니다. 또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전기 전원과 가스를 끄고 견고한 곳으로 머리를 보호한 뒤 튼튼한 가구 밑으로 들어가거나 화장실로 대피합니다. 실외라면 최대한 몸을 가려서 보호한 뒤 공터 같은 안전한 장소에서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순간에는 당황하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적절한 판단이 어려운데요. 평소에 행동 요령을 익히는 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겠습니다.
1: 깔끔한 시공. 문의 전화 054-857-7909. 창해창에서 만나보세요.
2: 세계가 인정한 안동 문화. 그 현장에서 감동의 문화판이 열립니다. 2026 세계 유산축전 안동. 선유 줄불놀이, 도산서원의 한글 문화 등등 테마가 있는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월 9일부터 25일까지 세계유산 하회마을, 동정사, 도산서원, 병산서원에서 그 풍류에 취해 보시길 기대합니다. 이 행사는 국가유산청, 경상북도, 안동시가 주최하고 국가유산진흥원, 하회마을 보존회가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3: 가을나들이 어디로 갈까 고민이라면 지금 청송으로 떠나보세요. 형형색색 101호로 물든 산소카페 청송정원이 오늘 11월까지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문을 엽니다. 드넓게 펼쳐진 꽃길을 걷고 예쁜 포토존에서 인생사진도 남기고 버스킹 공연 같은 즐길 거리도 가득 청송의 맛있는 먹거리와 주변 관광지까지 함께 즐겨보세요. 걷는 곳마다 가을이고 머무는 순간마다 추억이 되는 곳. 이번 가을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산소카페 청송정원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FM 91.3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2FM 방송입니다. HLAW FM 여러분의 안동문화

2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따뜻한 강아지야. 햇살 받아서 뽀실뽀실해진 강아지 털 손으로 쓸어줄 때 그 행복감. 별것 아닌데 마음이 행복으로 꽉 차지 않습니까? 비슷한 게 또 뭐가 있을까? 행복은 인별그램 2만 돌파야. 행복은 밥 먹고 났는데 빵을 먹을 수 있다는 거야. 행복은 오늘 지나면 내일부터 논다는 거야. 연휴를 코앞에 둔 10월 8일 목요일 2시의 데이트. 저는

10월 8일 목요일 2시의 데이트 첫 곡으로 The Weeknd의 Take My Breath 듣고 왔습니다. 아, 이거 해석을 하자면 Take My Breath, 내 숨을 먹게 해. Take My Breath,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Take My Breath, 숨이 멎을 만큼 빠져들게 해. Take My Breath, 내 모든 걸 빼앗아. 지금 다 똑같은 Take My Breath인데 왜 다 내용이 다른 거예요? 아, 그 의역은 또 어떤 역이야? 무슨 역이야? 뭐 의정부역이야? 어디야? 어디 얘기라는 거야? 여의도 역이야? 뭐 의미를 담아서 아까 직역 말고 아 이렇게 아 다 다양하게 이렇게 쓸 수가 있었구나.

이 수진님께서, 아, 오늘은 보라네요. 요 모습이 예뻐요. 꺄! 어제 위켄드를 만나고 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진짜 노래 잘하더라고요. 최고 최고라고 하셨습니다. 아, 어제 고향에서 공연을 했고요. 오늘도 또 공연을 한다고 하죠. 저도 고향에서 살고 있는데 왜 이 소식을 몰랐을까요? 위켄드가 왜 아무 연락이 없었지? 아, 참. 내가 살고 있는 데로 왔으면 누나도 보고 가고 그래야지. 내적 친밀감.

지금 보이는 라디오라서 다들 이거 뭐냐고 동그란 거 뭐냐고 대체 정체가 뭐냐는데 호박입니다. 호박. 저희 메인 작가님께서 또 텃밭을 또 가꾸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농사지은 거 이거 호박 갖다 주셨는데 처음에는 어머 너무 귀엽다 고마워 잘 먹을게 했는데 뭔가 이 안에 나한테만 왜 호박을 줬을까? 괜히 막 의미부여하게 되는 거 있잖아. 괜히 부정적으로 또 해석하게 되고 뭐 어떤 메시지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닐 거잖아요, 그쵸? 예. 그냥 좋게 해석할게요. 잘 먹겠습니다. 호박 너무 귀엽죠? 동그랗게. 자, 오늘 광고주님들 만나야 되는데 내일도 한글날 아니겠습니까? 그 한글날을 맞이하야 또 우리 양준일 오라버니의 가나다라 마바사 한번 가야죠.

0: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

0: 대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EPRK. 요새 데이트 안영입니다. 김수아님. 광고회사 광고 많이 붙여줘라. 이렇게 온몸으로 광고 소개하는 DJ 없다. 라고 하셨는데. 아유, 그냥 빠지지만 않으면 다행이죠. 김현숙님, 이 노래를 들으면 붕붕 나르는 기분이 들어요. 신나게 만드는 노래 들려주세요. 에픽하이 플라이. 알겠습니다. 플라이. 제가 모든 노래 춤을 약간 이렇게 어깨를 올려서 추더라고요. 이 노래도 왜 어깨가 이렇게 움직이냐? 에픽하이 플라이.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에픽하이의 Fly 듣고 왔고요. 이혜미님, 오 에픽하이 콘서트 예매 시작됐는데 이 노래가 딱 나오네요. 와마 내년 1월에 공연을 한다고요? 근데 예매가 벌써 시작된다고요? 지금 10월달이잖아요. 그쵸? 우와 이렇게 빨리빨리 예매를 하는구나. 와 어쨌든 에픽하이 오빠들 노래가 다 좋아가지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아직까지도 사랑받는 거 너무 부럽. 문성애님, 지금 막내딸이랑 택시 아닌데 안영미

회사 하고픈데 내가 사장이네요. 자영업자분들 모두 정신 차리고 대박 납시다. 여러분 주말에 마라탕 많이 많이 드시러 와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아 그러면은 아 마라탕집 어느 마라탕집이신지 또 저기 간판을 말씀을 해주셔야죠. 저희가 다들 숨죽여 듣긴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홍보는 되긴 됩니다. 마라탕집 알려주세요. 저희가 홍보해드릴게요. 정향님님, 광고 소개하는 거 보면 착한데 아무나 할수 없는 재주를 영미 씨는 갖고 있어요. 너무 웃겨서 참지 못하고 로그인을 했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거라도 안 하면은 아파. 아픈 사람이 약간 심

우와, 애들 등원시키고 오랜만에 혼자 쉬니까 너무 좋네요. 생일 선물 다 필요 없고 이게 선물이지 싶어요. 복직하고 못 듣다가 오랜만에 언니 목소리 들으며 집안일 하니 너무 좋다요. 일로 와봐. 아 참. 봐봐, 잘 나갔어. 지금 특별 휴가가 생겼대잖아. 어? 더군다나 애들 등원시키고 지금 혼자 쉬고 있대잖아. 너무 좋아. 근데 집안일 하면서 왜 라디오를 듣고 있어? 집안일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생일인데 쉬어야지, 놀아야지. 어디든 가. 가, 뭐 스타필이라도 가. 가서 쇼핑이라도 해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시작됩니다. 2026 뮤지컬 이육사 10월 16일 금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예술의 전당 앞 낙동강변 둔치 1원에 위치한 안동 이지구공원 다목적 광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대를 넘어 전해지는 감동을 음악과 이야기로 만나보세요. 예매는 세계유교문화재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054-851-7187 안동에서 만나는 특별한 무대 2026 뮤지컬 이육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0: 마이크로폰에
1: 이 입차했을 때 뜨거든요.
0: 찬양이 들어왔습니다.
2: 그 기능 왜 하는 거야?
1: 아, 그거 좋아요. 잡아내기 딱 좋아.
0: 나 그 기능 좀 없었으면 나는 없었으면 좋겠어.
2: 아, 반대로.
0: 우리 엄마 전화 오잖아. 너무 놀라워. 왜 아까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왜 안 들어온 거야?
1: 왜 안 올라와?
0: 어? 우리 김인석 씨는
3: 저는
0: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
3: 아 며칠 전에 이제 네. 그 술잔을 좀 기울였는데
1: 아 네. 오랜만에.
3: 아, 오랜만에
0: 누구랑요?
3: 상렬이 형님하고.
1: 어 아니 상렬 오빠랑 기울이면 밤새는데 네.
0: 왜 그렇게 하드 코스를 하다
3: 아, 모르겠어요. 아, 하다 보니 뭐... 어째 하다 보니 예. 그랬는데 아. 어제 그제였는데
1: 어머
3: 여파가 오늘까지.
1: 아 상렬 오빠 건 일주일간에 침을 뱉으시던가요?
3: 어?
0: 아, 그 침 뱉는 주사.
3: 속이 좀. 네네. 많이 아, 혼났어요.
0: 이 조연님께서 네. 저는 전체 라디오 코너 중에 이게 제일 재밌어요.
1: 땡큐.
0: 케미가 최고.
1: 땡큐, 땡큐.
0: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본격적인 코너로 들어가지 않아도 네. 저희들 이 푸는 시간이 제일 재밌다고
3: 그렇죠.
0: 하는 분들이 예, 예. 꽤 있더라고요. 자, 김인석 씨는 일단은 임대 활동을 또 붙잡고
3: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네. 새 앨범을 냈잖아요.
1: 맞아요.
3: 활동할 무대가 없기 때문에
0: 아,
3: 인별그램이 저희 무대예요.
0: 그럼요.
1: 맞아요. 요즘은 그래요.
3: 네. 네. 스스로 창작하고 올리고 있습니다.
0: 네. 그렇죠. 네. 스스로 창작하고 올리는 거에 비해서 피디 몰라보게 잘생겨진 개그맨의 그만.
1: 아 직접 올리신 건가요?
3: 직접 올렸어요. 다 제가 기획했습니다.
0: 유명 연예인의 충격적인 출근 모습.
3: 네. 오,
1: 많이 충격이네요.
3: 네네. 이런 예. 것들을 저희가 기획을 해서 네네.
0: 예. 왜 이렇게 가짜 뉴스들 인별에
3: 이제야 클릭을 하더라고. 우리 얼굴 갖고 클릭이 안 돼. 우리 얼굴 갖고는 클릭 유도가 안 돼서.

0: 네, 지금 나오고 있는 곡 샵의 스위트였고요. 자, 오늘의 X 사연 보내주신 두댕이님께 선물로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네. 아, 박성원님께서 저런 어제 발사된 게 누리호가 아니라 단추야. 아, 전 단추는 아니고 그 뭐더라 치마 후크? 그게 너덜너덜해져서 아, 부여잡고 걸은 적이 있었어요. 그 뒤로 저도 밴딩된 옷을 즐겨 입어요. 좋습니다.
1: 아. 숨을 그렇게 줘요.
2: 약간.
0: No! No! 어. 오승현님께서 남이신 지독하게
1: 말하네요. 감사해요. 땡큐.
0: 저는 이 단추 얘기만 나오면은 네. 항상 저희 코빅에서 네. 그 우리 메인 작가님 있잖아요. 네. 이 장덕균 아. 작가님. 아.
1: 왜요? 왜? 단추 사건이 있었어? 아.
0: 뭐가 표현 올라고요. 어. 뭐지? 단추.
1: 단추. 어, 똑같이. 어.
0: 진짜 웃다가 단추가 빡 터지면서. 단추가 천장을 치고 올라왔어요.
1: 만화 같아, 만화처럼.
0: 저 만화처럼. 어. 그래서 배가 진짜 만화처럼 이렇게 나왔어요. 너무 귀여웠던 적이 있었어요.
1: 귀엽지? 애교지?
3: 내가 또 저렇게 생기셨었어요. 네네네. 제 기억으로. 네.
0: 자, 꽁트에서 먼저는 오늘의 주제도 알려드려야겠죠?
3: 네, 오늘의 주제 나갑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X와의 첫 데이트! 첫 데이트라고 잘 보이려다가 실수도 하고 허세 부리다가 들키기도 하고 처음이라서 더 긴장하고 어색하니까 다양한 일들 많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각자의 첫 데이트 기억 꺼내주십시오.
0: 네. 익명으로 보내주셨어요. 네.
1: 보내실 곳은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공짜예요.
0: 자, 우리부터 한번 토론해봐야죠. 아. X와의 첫 데이트.
1: 와, 첫 데이트?
0: 저는 뭐 남편이랑 첫 데이트에서 남산인가 어디 이렇게 올라갔는데 앞에 그 노부부가 아.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너무 보기 좋다 그러고 있었는데 그 아내 되시는 분께서 브락딱 브락딱 이라고
1: 브락딱 딱딱딱
0: 그런 닭이 존재하나 봐요.
3: 어, 약간
1: 트웨이언 아니야?

0: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오승현님.
1: 네, 저는 첫 만남에 소주 3병 까고 된장술밥까지 마셨어요. 아. 또 소주를 먹었어요. 아이고. 아. 현 남편, 전 남친이 처음 본 저의 모습이라고. 아. 이야.
0: 첫 만남에서 소주 3병 까기 쉽지 않은데.
2: 아, 이거 거기다가 술 좋아하시는 분 만나기 쉽지 않은데.
1: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술밥을 좋아해요. 된장 술밥.
0: 맞아, 맞아. 맞아.
1: 이게 속이 풀리거든.
0: 왜냐면 술 먹고 나면은 이렇게 허해.
1: 허해요. 탄수화물이 땡기죠.
0: 맞아서 엄청 먹게 되잖아요.
2: 예전에 저도 만났던 분이 술을 너무 좋아하셨고, 만날 때마다 술 먹다 보니까 피검사 종합검진 받았는데, 간 수치가 너무 안 좋게 나와.
0: 그래서 지방 간 나왔었어요.
2: 그러니까 아이고야. 큰일 납니다.
1: 맞춰주다가.
0: 네. 맞춰주다가.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싶더라고.
2: 3189님, 저는 신랑과의 첫 데이트에서 지갑을 놓고 갔습니다. 저희 신랑 일부러 놓고 온 줄 알았대요.
0: 그래도 결혼까지 어떻게 잘 이어졌네.
1: 그러네.
2: 만나러 갔는데, 지갑 없다.
0: 지갑이.
1: 약간 의심하게 되잖아. 뭐야?
0: 아니야? 네. 약간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2: 윤성호 씨는 지금도 저한테 이러세요.
1: 지갑을 안 가져왔다고.
2: 만나서 뭐 회의하기로 하고, 뭐, 네. 같이 행사 가기로 했는데도 지갑 안 갖고 왔다.
0: 20여 년을. 20여 년 한 개 같이.
1: 그분은 군인이에요. 군이에요.
2: 저희를 데이트 상대로 생각하나요? 윤성호 씨. 뉴진스님, 반성하세요.
1: 의심해볼게요.
0: 2832번님. 저는 첫 데이트 때 잘 보이고 싶어서 생전 처음 렌즈를 끼고 나왔는데요. 넣는 게 너무 어려워서 2시간이나 걸렸어요. 충혈돼서 만났는데 눈이 제대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 저도 이거 렌즈
2: 너무 끔찍해, 생각만 해도.
0: 못 넣어. 렌즈. 안약도 잘 못 넣어. 셀프로 넣는 거 있잖아.
1: 네네네.
0: 이게 눈이 계속.
2: 안약. 오정태 씨.
0: 못 넣어. 네네. 무서워서. 자, 익명이요. 지금 느낌표까지 있어요.
1: 왔습니다.
2: 왔어요?
0: 절대 이거 이름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네.
1: 남친이 집에 데려다 주는데 들어가기 싫어서 집 앞에서 쪼그려 앉아서 이야기하던 중에 저도 모르게. 어머. 당구가 퐁 나왔는데
0: 쪼그려 앉으면 그럴 수 있어.
1: 자세가 어쩔 수가 없어요. 놀라서 1초 굳었다가 뒤늦게 남친 귀를 김종국의 당연하지 게임처럼 막아보았습니다.
2: 냄새에 집중하라는 건가요?
1: 코를 막아야지. 아니, 코를 막아야지. 귀를 막으면 어떡해요.
2: 소리는 이미 났는데.
1: 예. 7년이 넘은 지금 그는 아직도 방귀를 끼면 가끔 뒤늦게 귀막는 신경에서 저를 놀려요. 그럼 아직도 지금 사귀고 있거나 결혼을 하셨나요?
0: 결혼하셨나요?
2: 너무 귀엽기도 하다 그런데.
0: 너무 이렇게 끼고 나서 귀를 막았다는 건 약간 당하는 입장에서는 아직도 끼게 남았다는 건가? 그럴 수 있잖아. 아직도 방금 거는 예행 연습이었다는 건가?
1: 인트로였지 뭐.

0: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1: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2: 술 마셨는데 결이 어디 부르지?

0: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1: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2: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 복은 못 봤거든요.
3: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0: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4: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5: 너무 좋아요. 유후.
4: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5: 완전 좋아요.
4: 연두링.

0: 걷는 길마다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 그 길에 담긴 영남 선비들의 이야기를 안동 MBC 라디오와 함께 만나보세요. 2015 경북고속길 라디엔티어링. 상주를 시작으로 성주, 김천, 문경, 영주, 안동까지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와 함께 9곡의 절경과 선비의 자취를 직접 느껴보세요. 참가 신청은 9곡길 홈페이지, 문의는 054-851-7126번입니다. 2015 경북고속길 라디엔티어링, 올가을 라디오와 함께 9곡길을 걸어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세계 유교문화재단이 주관하고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1: 잘 지냈니? 밥은 먹어. 1577-0199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2: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내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0: 짝사랑하던 남친이랑 드디어 첫 데이트하던 날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미니스커트에 힐을 신었는데 걷다가 맨홀에 힐굽이 껴서 빠지지도 않고 손으로 잡아서 뺄 수도 없고요. 미니스커트는 왜 입어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그는 계속 걸어가고
1: 아이고.
0: 아 정말 시트콤 한 편 찍었어요.
1: 아 이거 어떡하지. 이런 날 있죠. 맞아. 이 굽 요거 이렇게 잘 낄 때가 있어요.
0: 그 보도블럭에 예전에 많이 꼈잖아요.
1: 맞아. 이거 조심해야 돼.
2: 아니 요런 분들 보면 사실 그런데 되게 풋풋해 보이고 되게 예뻐 보여요. 그러니까 아이 키우는 사람들은 공원이나 놀이터 같은 데 뭐 이런데 네. 다 그냥 트레이닝복에 그냥 모자 눌러 쓰고 이렇게 나왔는데 정장 입은 남녀가 이렇게 그래. 걸어가는 모습 보면 저 사람들 첫 데이트인가 보다. 엄청 그럼. 설레겠다. 막.
1: 네. 근데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근데 여자는 가만히 멈추는데 남자 혼자 가면서 얘기하고 있네? 막 이거 있잖아요. 그 상황인 거잖아요.
2: 그 상황이지.
1: 뭐에 씌인 것처럼. 자, 9334번님.
2: 네, 제가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계산할 때 카드가 잔액 부족이었어요. 결국 지갑 탈탈 털어서 계산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했는데, 집에 돌아갈 교통비가 없어서, 걸어서 집에 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어설펐던 첫 데이트였네요.
0: 풋풋하다.
1: 진짜.
2: 정말.
1: 이게 가장 창피할 때잖아요. 제가 낼게요, 제가. 내지 마세요.
2: 먼저 나가겠어요.
1: 나가겠어요. 괜찮아요. 첫 데이트인데. 해는 잔액이 부족합니다.
2: 좀 빨리 뛰세요. 여자분 뭐.
0: 근데 이런 경우 되게 많을걸요. 이때는 맞아. 20대 초반이나 네. 어렸을 때는 이런 일들이 많아서 체크카드 쓸 때
2: 맞아요.
0: 특히.
2: 맞아요.
1: 네. 네네. 2661번님.
0: 네, 고3 수험생 때 소개를 받아서 첫 데이트를 했는데요. 비가 엄청 왔어요. 영화관을 갔는데 양말이 다 젖었는지 냅다 벗더니 팔걸이에 양말을 널더라고요. 아니 이게 보통 이제 연륜 있으신 분들이 이런 행동을 많이 하시는데 고3이면은 쉽지 않거든요.
1: 애기 되거든요. 예. 이성이라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신장이 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0: 양말을 벗어서 널어요.
2: 요 당시 고3 때면은 위생관리가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서 양말도 네네네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1: 뽀송뽀송한 양말 신고 가고 싶었나 보다.
2: 네. 1219님 아는 분 소개로 만난 남자분과 첫 데이트 때 스테이크를 처음 먹으러 갔는데요. 직원분이 고기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제가 맛있게 싸게 잘해주세요.

0: 지친 날 안아브라.
1: 지친 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다행히 풋풋한 첫 데이트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1: 4651님, 군대 제대하고 좋아하는 여자분하고 첫 데이트 약속이 있었는데요. 당시 제가 곱슬머리라 지저분해서 머리를 깔끔하게 만지느라 스프레이가 없는 대신 시골에서 가져온 꿀을 바르고 나간 적이 있네요.
2: 이 사실입니까?
0: 와. 옛날 이야기 같다, 이거. 와. 정말 옛날 이야기 같다.
2: 옛날 그 젤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 건 거의 꿀이랑 비슷한 느낌.
0: 그래서 옛날에 그 색즉시공이라는 영화에 나왔잖아요. 임창정 오빠가.
2: 맞네, 맞네. 막 파리가 막.
0: 딸기잼. 딸기잼 머리에 발랐다가 파리 계속.
1: 파리 꼬이는데. 야, 벌도 올 수도 있어, 꿀은.
2: 실제로 그런 분이 계시는군요. 마음은 너무 급하고.
0: 그래.
1: 아니, 근데 곱슬머리 하니까 저도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저희 남편이. 저랑 데이트할 때 저는 생머리인 줄 알았어요. 계속 머리가 예쁘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데이트를 이제 좀 하다가 네. 여행을 가게 됐는데 네네. 가방에서 고데기가 나온 거예요.
2: 남자 가방에서.
0: 고데기 네. 갖고 다니기 쉽지 않은데.
1: 우리 저 처음에 의심했죠. 이거 여자들이 갖고 다니는 건데 이거 뭐지? 양다리인가? 알고 봤더니
2: 본인 머리
1: 자기 머리를 틈만 나면 피고 있었더라고요.
0: 진짜 예. 그런 남자들이 있습니다.
1: 곱슬이었어요. 예.
0: 김선율님.
2: 네. 예. 전 남친, 현 남편은 저랑 첫 데이트하는 날 그 복잡한 인사동에서 저를 옆에 태우고 긴장한 상태에서 주차하다가요. 외제차를 긁었습니다. 아유. 스스로 너무 놀래서 울었다는.
0: 아이고.
2: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요.
0: 어떻게 그럴 수 있겠다. 긴장하면.
2: 이게 예전에는 이제 내 차가 아니라 아버지 차 몰고 나오는 경우들도 많았거든요.
0: 그래요, 그래요.
2: 만약에
0: 맞아.
2: 아버지 차였으면 이거 진짜 눈물 나지.
1: 아, 이건 큰일이죠.
0: 인사동 자체가 진짜
1: 복잡해요, 거기는.
0: 저는 아마 평생 못 갈 거예요.
1: 여기는 지하철 타야 돼.
2: 거의 뭐 차 없는 거리처럼 네. 그냥 도로에 사람들이 꽉 있고 거기로
0: 그래,
2: 막 비켜가야 되고.
0: 거긴 말도 네. 못해요. 거기를 어떻게 차 몰고 가셨어.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1: 그치, 그치.
0: 7347번님.
1: 네, 첫 데이트 날 너무 좋아서 밥도 안 먹고 공원만 몇 시간 걷고 걸으며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밥을 달라고 울었던 기억이 나요. 엄마가 무슨 죄야? 엄마가 무슨 죄야?
0: 밥 좀 주소.
1: 몇 시간 동안 밥을 안 먹으면 입에서 밥내 나거든요.
0: 밥내 나.
2: 예. 근데 밥만 안 먹었으면 그만인데 예. 걷고 또 걸었대요. 데이트 코스 자체가 예. 걷는 코스로.
0: 저도 저희 남편이랑 같이 데이트할 때 그렇게 네. 남편이 저녁을 안 먹었어요. 근데 남편이 다이어트 할 때 그 똑같이 데이트만 하면은 저도 못 먹으니까 진짜 이렇게 얘기만 하고 하루 종일을
1: 공복에
0: 얼굴 물도 많이 안 마실 테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배영만 선배님 계셔가지고
2: 뭐냐고요. 신설 현선님, 신현선님. 중학교 때 썸남이랑 친구들이랑 처음으로 계곡 놀러 간다고 한 날, 계곡물에 몸,

네, 효리수의 Lucky in Love 듣고 왔고요. 나의 X 이야기 김인석 씨, 나비 씨 두 분과 함께하고 있죠. 자, 그리고 집에서는 지금 아이니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귀여워. 예쁜 말, 고운 말. 네. 네. 강수정님, 저는 소개팅 첫날 약속 시간까지 10분 남겨둔 상황에서 갑자기 단화 밑창이 떨어지면서 뒷굽쪽만 밑창 겨우 붙어있는 상태로 식당까지 갔어요. 걸을 때마다 밑창이 덜렁덜렁 거려가지고 다리를 최대한 바닥에 붙이고

0: 너무 싫어.
1: 네네네.
0: 저는 국밥도 따로따로 먹거든요. 국에다 국물이랑 말아서 먹는 걸 또 안 좋아해가지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넣어버린다. 끝입니다.
1: 어떤 분들은 무까지 푹 담궈요. 그래서 살짝 익혀서 드셔, 물을. 거기다 뜨거운 물에. 뜨거운 국물에.
0: 너무 싫어요.
1: 근데 그런 것들도 안 맞는단 말이에요.
2: 맞아.
1: 서로.
0: 네. 네. 그거는 친절이 아닙니다.
1: 그렇습니다.
2: 네. 일단 메뉴 선정부터. 네. 네, 어려운데요.
1: 돼지국밥이라뇨. 네. 웬일입니까?
0: 소공육삼번.
1: 네. 첫 데이트에 아구찜을 고른.
2: 아이고야.
1: 내 죄인가요?
0: 아이고.
1: 그녀 치아 사이에 정모 중인 고춧가루 죄인가요?
0: 아이고.
1: 눈이 마주칠 때마다. 레고 블럭에 낀 피규어랑 대화하는 기분이라 영혼이 탈탈 털렸습니다.
0: 진짜. 아니 첫 만남에서 아구찜을 고른 차. 아니 왜 아구찜을 드신 거야? 이거 고춧가루 엄청나거든.
1: 어떡해.
0: 그리고 이거 계속 굵은 고춧가루라서
2: 빠지지도 않아요. 빠지지도 않아.
0: 계속 신경 쓰이는데.
1: 그렇습니다.
0: 아 메뉴 하나 더 가볼게요.
2: 또 있네요. 자,
1: 아 주세요. 이리 주세요. 서로 막 잘라주는데 막. 근데 이게 썰리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뜯어내는 것처럼. 뜯어지는 것처럼.
0: 잘 안 썰려.
1: 네, 안 썰려져갖고.
2: 요것도 썰어본 사람이 잘 썰어요. 네.
0: 아이, 그럼. 예. 드라마에서는 왜들이 그렇게 잘 썰는 거야? 한 번에.
2: 네.
0: 아, 3620번님.
1: 마음에 드는 그녀에게 갑자기 보자는 연락이 와서 점심에 나갔는데 문제는 제가 전날 과음을 해서 파스타 먹는 내내
0: 아이고
1: 속이 미식거리더라고요. 비싼 트러플 파스타를 먹었는데 한 입 먹고 입덧 하듯이
0: 어떡해.
1: 한 입 먹고 콜라 마시고 그날 저는 음식을 다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썸녀가 저보고 자기랑 먹는데 입맛 없냐고 그날이 처음이자 마지막 데이트였습니다.
0: 그래 먹는 거 깨작깨작 먹거나 그러면은 아 내가 마음에 안 드나?
1: 아니 근데 또 막 그 앞에서 또 막 하니까
0: 이분이 돼지국밥집을 갔었어야 돼. 이분이 아구찜을 드셨어야 돼.
1: 그러네. 아.

0: 자, 노래 네. 본다요 나가고 있죠. 2시 데이트 안영입니다. XY 첫 데이트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네. 오늘 네. 최고의 사연 한번 뽑아볼게요.
1: 최고의 사연 아 익명을 요청해 주신 분이셨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아, 뭐 전화번호라든가 아이디는 공개해 드릴 수 없고요. 네, 네, 네. 익명을 요청해 주신 이분께 축하드리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0: 자, 사연 다시 한번 소개해 드려볼게요. 집 앞에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던 중에 방귀가 뽕 나왔는데 놀라가지고 1초 굳었다가 뒤늦게 남친 귀를 당연하지 게임처럼 이렇게 막아보았다는 선방구 후마그 너무 귀여웠어요.
2: 네.
0: 자, 그리고 한 분 더.
2: 맞아요. 신현서님입니다. 네. 중학생 때 썸남이랑 친구들이랑 처음으로 계곡 놀러 간다고 한 날.
0: 계곡. 네, 네. 자, 소재는 방구와 때였습니다. 자, 두 분에게 선물이 또 하필 또 칼국수.
2: 아이고야, 마늘향 네. 김치 네네. 조심하세요.
0: 예, 예. 네. 자, 조심하시고요. 자,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 주에 만나요.
2: 안녕. 안녕.

땅을 뜨겁게 달굴 특별한 무대. 10월 15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영양공설운동장에서 2016 영양군민화합콘서트가 펼쳐집니다. 트로트의 대세 이찬환, 감미로운 목소리의 손태진, 영원한 낭만가객 김범룡까지 세대를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음악과 화합의 시간. 2016 영양군민화합콘서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0: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1: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네, 두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DJ 스네이크, 메이저 레이저가 부른 리넌 듣고 오셨고요. 9459번님, 고품격 안녕사님 출근하실 시간인가요? 그윽하게 한번 웃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바로 그 시간입니다. 안영미의 DJ 역량 강화 프로젝트, 맛집의 앞집, 지금 만나보시죠.

4시에 문을 여는 완벽한 하루. 음악이 그렇게 좋다지요? 그 좋은 음악 들으려고 4시만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다는데 저희 집도 잠깐 들러주세요. 음악 맛집 완벽한 하루.

영국의 소설가 G.K. 체스터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사들이 날 수 있는 이유는 스스로를 가볍게 여길 줄 알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네요. 라디오에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는 이유는 나 스스로 신청곡을 보낼 줄 알기 때문이다. 신청곡 보내달란 말씀입니다. 아, 네, 지금 읍소하고 있는 거예요. 신청곡 많이 좀 보내주세요. 고막으로 스며들어 가슴을 촉촉하게 조명시킬 오늘의 음악 지금 딱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예요. 먼저 준비해둔 곡은 9373번님이 신청하셨네요. 26년간 배미양님 프로그램 찐팬이었던 남편에게 맛집의 앞집 들려주었더니 깜짝 놀라며 너무 좋아하더군요. 그 뒤로는 배미양님 향수에 푹 빠져듣는답니다. 성시경의 희재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리 오세요 남편분. 네, 안미양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두 대 많이 들어주세요. 성시경의 희재 들려드릴게요.

앞집의 앞집, 오늘은 배미양님의 26년차 찐팬을 남편으로 둔 9373번님의 신청으로 들어봤습니다. 성시경의 희재. 아, 이 정도면 이제

거니까요. 예,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상호 서로 합의하에 하는 관계니까 너무 그렇게 딥하게 파고들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안현신님, 정말 내성발톱 같은 분이시네. 박경희님, 우리들의 발라드 임바다군이 부른 회상 부탁드려요. 오늘도 가을가을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 곡은 진짜 최신곡인데 신청하셨네요. 이 노래가 없을 줄 알았는데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들려드릴게요. 회상.

네, 임바다의 회상 듣고 오셨습니다. 아, 김성호의 회상을 다시 불렀었네요. 장유희님, 아, 점점 이 시간이 좋아진다, 스며든다 라고 하셨고요. 1191번님, 에코가 너무 세서 화장실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화장실 같은 방송 2시에 데이트입니다. 편안하게 쾌변해 주세요. 자, 이어지는 노래는 박효정님이 신청하셨네요. 나의 엑스 이야기 듣고 나니 치킨무 생각도 나고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요. 치킨무 하면 이거죠. 하림. 하림의 사랑은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다들 자격될 때 많이들 만나시길. 전 유부녀라서요 라고 아쉬움을 토로하셨습니다. 네, 유부녀도 유부녀지만 저는 아이가 둘이라서요. 여러분, 혼자일 때 사랑 많이 나누세요. 치킨무에서 어떻게 또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는지 모르겠네요. 네, 하림의 노래 듣겠습니다.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선.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도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제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5: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두쉐데이트에서 드린 선물입니다. 캡슐 톡톡 코카리스에서 진주 캡슐 앰플, 제천 자연방목 흑염소 솔미 흑염소에서 흑염소 진액, 수분 충전 하이토미에서 방울토마토 이온 음료, 육아는 잠깐 허리는 평생 베베스완에서 조끼 아기띠, 샌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띠에서 롤 스크린, 굿즈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3: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0: 두쉐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이제 3, 4부 도움 주신 광고주님들 소개를 해야 되는데요. 그 전에 2573번님, 세종대왕이면 한석규 씨 아니겠습니까?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에서 세종대왕 역할을 했었어요. 이참에 한석규 씨 버전 광고 소개해 주세요. 제발요. 라고 하셨습니다. 내일이 한글날이니까 예, 한석규 씨 버전으로 가볼게요. 네.
4: 이 카운트 아니 저기 축구 선수 지단이 지나가네. 이 지단하고 앉아있네 정말. 현대 오피스 유한 책임에서 음주 후엔 팀앱 대리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가 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30년의 깊은 향, 봉화를 물들이다. 가을 숲이 선물한 귀한 맛, 봉화송.

0: 를 만날 기회. 제30회 봉화송이 축제가 10월 15일 목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봉화읍 내성천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청정 봉화가 키운 귀한 송이도 맛보고 풍성한 먹거리와 신나는 공연,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다채로운 체험까지 보고 먹고 즐길수록 더 특별한 가을, 올가을 최고의 축제 제30회 봉화송이축제에서 만나요.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1: 벼랑 끝에선 딸에게 들려온 아버지의 오래전 목소리.
2: 땅 속 깊은 곳에서도 빛나는 별이 있단다.
3: 유품성 낡은 테이프 안으로 시작된 그날의 침묵과 진실.
4: 그리카프! 지상에서 만납시다!
1: 검은 가루 날리던 갱도에 속히는 가장 뜨거운 삶의 기록. 99고비. 이제 그 고개를 넘습니다.
3: 문경탄광 100주년 특집. 99고비의 아리아. 블랙다이아 탄생기. 안동 MBC 제1FM 100.1MHz 평일 저녁 6시 4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문경씨가 함께합니다.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FM 91.3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2FM 방송입니다. HLAW FM 여러분의 안동문화방송이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마음정원. 북한강변에 자리한 한적한 수변공원인데요. 잘 알려진 물회정원과도 산책길이 이어져 있어 강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걷기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마음정원에서 들어서면 가장 먼저 커다란 배 모양의 전망대가 눈에 들어옵니다. 전망대에 올라서면 바람이 눈에도 보이고 귀에도 들리겠네요.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0월 8일 목요일 완벽한 하루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 게리 서던의 It's the Lovely 들으셨고요. 오늘 완벽한 하루는 좀 특별하게 진행해볼까 합니다.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2: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3: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3: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4: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4: 덮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4: 국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4: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6: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7: 사과가
8: 싱크볼, 색조 싱크볼, 색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색조 싱크볼.
9: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조용필의 꿈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우리가 항상 정통 라디오를 지향하고 있지만 오늘은 정말 진짜 정통 라디오를 한번 진행해

이정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문세의 사랑이 지나가면 들으셨고요. 이어지는 곡입니다. 7739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곡 The Weeknd의 Out of Time.

취향의 공유. 오늘 들려드릴 곡은 The Pat Metheny Group의 The First Circle입니다. 기타리스트 팻 메스니의 다양한 연주를 이 시간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The First Circle은

음악 같이 즐기셨으면 하는 바람을 담고 이 긴 곡을 라디오에서는 잘 들을 수 없는 이 긴 곡을 한번 선곡을 해봤습니다. 정통 라디오니까요. 자, 취향의 공유로 정성민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0: 꽉꽉 채워서 진행하는 정통 라디오로 한번 진행해보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니까요. 이쪽으로 신청곡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최대한 많이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

0: 쓰이는 우리말 중에 굳이도 있죠. 기급받침의 굳다에 이가 결합한 말은 굳이로 발음되지만 표기는 굳이입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너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는 의정활동 상주의 더 찬란한 미래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시민과 함께 이 캠페인은 제10대 상주시의회와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안전하게 이웃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우편함이나 집 앞에 전단지, 홍보물 등이 쌓여 있고 가스비, 관리비, 월세 등이 밀린다. 두 번째, 현관 주변 문고리에 먼지가 쌓여 있고 집 밖으로 나온 흔적이 없다. 세 번째, 집 주변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악취가 난다. 네 번째, 식품 구입, 산책 등 정기적으로 외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다섯 번째, 며칠 동안 텔레비전 소리가 끊기지 않고 들린다. 여섯 번째, 쓰레기에 술병이 많이 보인다. 내 이웃에게 이런 징후가 보이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한국생명에 전화로 연락하세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FM 91.3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EFM 방송입니다. HLAW 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하나로 이상순입니다. 3부가 시작됐습니다. 3부 첫 곡 시카고의 Will You Still Love Me. 오랜만에 이 곡도 들었습니다.
1: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가까워집니다. 저희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미즈의 자이. 1833-3367 GS건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이고도의 노래입니다. 개.

제임스 잉그램의 Just Once 들으셨습니다. 3634 쓰시는 분이 귀팅만 주로 하던 인천 택시기사입니다. 지겨운 시간을 잘 보내게 해주는 방송 틀어놓고 손님들과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운전하시면서 좋은 음악 들으시면서 기분 좋게 손님들과도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경진님은 와 오늘 선곡 정말 추억 소환 그리고 정통 라디오네요. 맞습니다. 오늘은

0: 여기 어때? 은하우다리 건너서 옛 이야기 속을 걷고 풍기인삼 먹고 기운도 팍팍 채우는 곳 바로 영주. 10월 3일부터 11일까지 2015 영주 풍기인삼축제가 10월 3일과 4일 부성 은하우다리 축제가 펼쳐집니다. 자남들, 성리, 김여원, 김용빈이 함께하는 흥겨운 공연도 놓치지 마세요. 풍기에서 기운 충전, 무덤에서 낭만 충전, 10월 영주에서 만나요. 본행사는 영주문화관광재단이 주최 주관하고 영주시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너무나 예뻐.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2: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3: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7: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8: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그래서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문자번호

상승 퀴즈에 이어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We are never ever getting back together 들으셨습니다. 오늘 정통 라디오인 관계로 음악을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정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자 대형의 맨 앞 꼭지점에 있는 새가 무리의 리더다. 저는 X를 선택했습니다. 정답은 바로 X입니다. 아, 이러면 안 됩니다. 정통 라디오에는 이런 쓰잘데기 없는 웃음은 지향하고 있는데요. 자, V자 대형의 꼭지점에 있는 새가 무리의 리더는 아닙니다. 철새들도 하늘을 날아갈 때 일종의 교대 근무를 하는데요. 선두의 선새가 지치면 뒤쪽으로 물러나 휴식을 취하고 뒤에 있던 다른 새가 앞으로 나와 선두를 맞습니다. 참고로 새들이 V자로 나는 이유는 앞서가는 새가 만든 상승기류를 이용해 힘을 덜 들이고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상식이죠. 자, 노래 아니죠. 정답 맞추신 다섯 분 뽑아서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을 테니까 정통 선물 받아 가시도록 하고요. 노래는 포이트리 피처링 알리의 하루아침에 듣겠습니다. 말해줘 너 어떻게든

포에트리 피처링 알리의 하루아침에 그리고 이준영의 이글루 같이 들으셨습니다. 정통 라디오 이번에 들으실 곡은

0: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 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 복지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1: 1522588 관절보궁 1522588 관절보궁.
2: 관절을 편하게 관절보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보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5: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포본에서 맑은 머리 롤온 패치를 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0107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오늘 역대급으로 너무 좋다. 선곡도 진행도 퇴근길이 너무도 아련하게 행복하다. 정통 라디오 짱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2시간 동안 정말 정통 라디오 DJ의 어떤 얘기보다는 음악으로 정말 라디오다운 라디오로 진행했는데 여러분들도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가을이 깊어질수록 청송의 풍경은 더 달콤해집니다. 맑은 공기와 큰 일교차, 청정한 자연 속에서 정성껏 자란 청송 사과, 아삭한 한입에는 청송 햇살이, 풍부한 과즙에는 가을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청송의 가을이 가장 맛있어지는 순간 청송 사과축제가 찾아옵니다. 싱싱한 사과도 맛보고 볼거리와 체험으로 가족, 친구, 연인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한입 가득 느껴지는 청송의 가을, 올해도
2: 가까운 사람들에게 묻는 안부 인사. 그런데 내 마음의 안부 인사는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나요? 마음의 이상 신호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우울, 불안, 자살 생각 등 당신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친 당신, 마음의 안부 인사. 안동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24시간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0: 건강한 미래를 위한 당뇨병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변량이 늘었거나 자주 소변을 본다. 두 번째, 물을 마셔도 심한 갈증을 느낀다. 세 번째, 평소에 비해 음식 섭취량이 많아졌다. 네 번째, 쉽게 피로해진다. 다섯 번째,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 여섯 번째,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 일곱 번째, 손발이 저린다. 당뇨병은 서서히 발생하므로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0: FM 91.3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2FM 방송입니다. HLAW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팀의 때리, 팀의 때리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2018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올가 토카르추크는 자신을 일종의 수공예가라고 소개합니다. 아시다시피 나는 작가, 그러니까 인간 활동의 특정한 분야에서 일하는 일종의 수공예가랍니다. 나는 이야기를 직조에 전달함으로써 독자에게는 개별적인 체험을, 공동체에는 집단적 상상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지요. 세무서에서는 나와 같은 부류를 아티스트로 분류하는데 그들은 이런 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세금을 부과할지 늘 고민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보이지 않는 실을 뽑아내어 하늘을 나는 융단을 짜는 직업에는 얼마의 세금을 물려야 할까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합당한 세금을 매겨야 할까요? 오늘 백캠이 끝날 즈음에 발표될 겁니다. 2026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 노벨상은 상금이 많기로 유명한데 더 부러운 건 이 상금에 세금이 한 푼도 안 매겨진다는 겁니다. 매년 이맘때에는 누군가의 수상을 기다리는 기쁨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10월 8일 목요일입니다.

0: 아, 음악 상큼하죠. 예, 바시아. Third time lucky 들었습니다. 예. 오늘 뭐 올가 토카르츠쿠가 폴란드 작가거든요. 그래서 폴란드 가수 노래를 첫 곡으로 골랐습니다. 바시아의 Third time lucky. 자, 배틀스의 음악 캠프입니다. 1부, 2부 강원특별자치도청,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본컴퍼니,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해리즈아보의 아크메르 동탄, 도드라만돈, IS동서, 백코끼리베이글닷컴, 음주 후엔 티맵 대리, 백조싱크에서 함께합니다.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4: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솔솔 기분 좋게 불면 아, 이 노래 괜찮아요. 아메리카 시스터 골든 헤어.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문자를 보냈네. 8905번. 저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수영 끝나면 배철수님의 라디오를 듣곤 합니다. 예전에 배칠수만 알았었는데 라디오를 들으며 노래를 쳤습니다. 궁금한 게 두 가지 있는데 좀 질문에 답해 줄 수 있습니까? 초등학교 5학년 학생. 그 배철수는 몰랐는데 배칠수는 알고 있었다. 배칠수는 어떻게 알았어요? 아, 꽃배달 때문에? 아. 그리고 마라탕을 먹는데 제 생각이 왜 난 거예요? 마라탕하고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걸맞는 정답을 보내오면 신청곡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탈락. 네. 자, 4516번으로 청해주신 음악. 블랙스트리트 피처링 닥터 드레. 노 디기티. 네.

0: 밴쿠버에서 배철수님 만나 사진도 찍고 돌아오는 비행기도 같이 탔고요.
1: 기억나세요?
0: 어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도 배철수님을 뵀습니다.
1: 응?
0: 그리고 제 아들이 임진무님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예요. 저는 백혜매 청자고요. 이러니 제 내적 친밀감이 얼마나 어마어마할지 느껴지시나. 아, 저하고 지금 같은 아파트에 사시네.
1: 네, 아. 백혜 피플이네요.
0: 그러게.
1: 백혜 맨이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0: 아드님이 여의도 고등학교에다가 고려대학교 나오신 거네. 네.
1: 자, 계속 나가겠습니다.
0: 네네.
1: 앨범 차트. 그러니까 어떤 아티스트가 가장 많은 오랫동안 그러니까 몇 주 몇 주 이렇게 따졌을 때 Most Weeks 가장 많은 주에 1위에 랭크됐을까. 60년대는요.
0: 네.
1: 셋인데 비틀스, 롤링스톤스는 아실 거예요.
0: 그렇겠죠.
1: 하나가 누구냐면 한번 맞춰보세요. 한때 비틀스 인기를 꺾었어. 67년에. 비틀스 제록스.
0: 오.
1: 몽키스입니다.
0: 몽키스.
1: 몽키스도 네. 엄청
0: 미국에서는 왜냐하면 몽키스가 진짜 네. 인기 있었거든요.
1: 그럼요. 근데 70년대에는 전 예측대로 나왔어요. 70년대에 앨범이 강했던 인물. 핑크 플로이드가 없는 게 그렇지만 1위를 오르고 이런 건 아니죠. 그냥 차트에 오래 머물렀죠.
0: 닥사이드 오브 더 문 예, 앨범이 예. 오래 있었죠.
1: 예. 예. 예. 70년대 1위를 많이 차지한 1위가 아니라 1위 오랫동안 머물렀던 1위에 머물렀던 앨범.
0: 네.
1: 자, 이글스, 엘튼 존 그리고 플리트 우드 맥입니다.
0: 플리트 우드 맥.
1: 예. 80년대는 이게 재밌습니다. 80년대는 역시 빅3인데요. 셋인데 당연히 MJ죠. 마이클 잭슨.
0: 마이클 잭슨.
1: 스릴러 하나만으로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0: 그렇죠.
1: 예. 그리고 프린스.
0: 프린스.
1: 프린스가 35주간 1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여성 중에 1위인데요. 바로 휘트니 휴스턴입니다.
0: 휘트니 휴스턴.
1: 네. 휘트니 휴스턴이 46주로 여성 1위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갖다 왜 냈냐면 그 최근에 더 라이프 오브 쇼걸 그 테리하고 가스 브룩스가 있습니다.
0: 90년대에 가스 브룩스 정말
1: 대단해요.
0: 앨범 무지하게 많이 팔았어요.
1: 그리고 진짜 빌보드 앨범 차트에 히트곡 모음집을 포함해서 정말 오랫동안 있었어요.
0: 그러니까 야.
1: 사실 근데 한국에서는 컨츄리가 인기 없어서
0: 네.
1: 가스 브룩스 노래를 제대로 꿰는 분이 없을 겁니다. 사실.
0: 그렇죠.
1: 예. 2000년대는 누구냐면요. 두 사람입니다. 에미넴. 초기 에미넴 그리고 후반부에 테일러 스위프트.
0: 아, 에미넴하고 테일러 스위프트.
1: 예. 2010년대는
0: 2010년대.
1: 자, 아델. 아델입니다.
0: 아델.
1: 아델하고 드레이크입니다.
0: 드레이크.
1: 2020년대 한 사람이에요.
0: 누구예요?
1: 모건 월런입니다.
0: 모건 월런.
1: 그러니까 이 앨범이라는 게 이걸 쭉 보면 해리 벨란폰테서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 대충
0: 아, 뭐 21세기든 20세기든 아무튼 아, 현대에서는 뭐 자본주의 사회가
1: 네.
0: 예, 시작되면서 돈이 중요해지긴 했으니까요.
1: 아, 그럼요. 네. 휘트니 휴스턴이 46주인데요.
0: 네.
1: 이게 여성으로서는 가장 높습니다.
0: 아, 네. 사실 여성 아티스트가 그렇게 많지 않네요. 그죠?
1: 네네네.
0: 휘트니 휴스턴하고 테일러 스위프트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1: 그것도 지금 80년대 이후잖아요.
0: 아하.
1: 50년대, 60년대, 70년대는요. 여성 아티스트 음반 정말 귀했어요. 그러니까 조니 미첼 캐롤킹 한 거예요.
0: 아. 아니, 마돈나도 꽤 많이 팔지 않았나, 앨범?
1: 그렇지만 앨범, 그, 앨범이 오랫동안 여러 주, 그건 아닌 거죠.
0: 그렇군요.
1: 1위가 이번에, 네. 휘트니 휴스턴이 다시 또 1위 차지하면서 99주가 됐어요.
0: 99주.
1: 엄청나죠. 그러니까, 엘비스 프레슬리 깨고, 휘트니 휴스턴 깬 거예요. 솔로로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1위냐? 아닙니다. 1위 누굴까요?
0: 테일러 스위프트가 1위가 아니에요?
1: 아니에요. 99주가 1위 아닌데 왜? 아 그래서 난 당연히 이건 1위는 이 팀이야. 비틀즈입니다.
0: 어쨌거나 그래도 아직은 비틀즈의 예. 그림자가 예. 강하네요.
1: 아이 비틀즈는 백스트리트 보이스랑 붙어서 이겼어요. 원 앨범이. 그리고 앤솔로지 1, 2, 3가 다 1위에 오르고 2000년대까지 와서도 앨범이 1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틀스를 이기기 쉽지 네. 않습니다.
0: 자, 그러면 네. 비틀스 곡 들으면서 마치죠.
1: 예. 예, 가장 그 비틀 앨범 중에서 오래 차지한 게 15주 동안에 있었던 서전트 페퍼스 로니에스 클럽 밴드입니다.
0: 네.
1: 거기 수록곡 When I'm 64.
0: When I'm 64.
1: 네네.
0: 64세 넘었죠?
1: 당연하죠. 네,
0: 감사합니다. 네.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벌써 10월이 시작된 지도 일주일이 됐고요. 오늘 절기상 할로 가을의 다섯 번째 절기였습니다. 점점 가을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은 낮 기온이 많이 올라서 더 추워지기 전에 야외 활동 많이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한글날 있습니다. 주말엔 남부와 제주도에 5에서 20mm 안팎의 비가 예상되고요. 월요일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아, 도자 캐시 피처링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뭐, 제니가 나온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 몰라요. 확인되지 않았어요. 예. 자, The Weeknd featuring Doja Cat in Your Eyes. 5473번으로 총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7시 35분 56초 막 지났습니다. 7038번으로 문자 보내셨는데, 아, 휴게소에서 운전석 의자를 최대치로 밀고 뒤로 젖혀 발은 편안하고 시원하게 하고 오늘을 달린 보상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낙동강을 건너기만 하면 부산인데 강을 두고 휴게소가 나의 음악 공연장이 되어 쉬고 있답니다. 온전히 백캠 공연장. 오. 아, 지금 이제 낙동강 건너면 부산이에요? 오. 자, 끝까지 안전운전 하시고요. 7038번. 자, 9725번으로 신청해 주셨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아니, 아까 얘기하도 해가지고 미안해가지고요. 테일러 스위프트. 피처링 보니베어. 익사예요.

안녕하세요. 모호한 마음에 이름 붙이기 저자 노은정입니다. 큰일을 겪을 땐 덤덤했는데 한참 지나서 불쑥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걸 사후성이라고 하는데요. 다 지난 일인데 내가 왜 이럴까?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마음은 뒤늦은 편지처럼 나중에 찾아오기도 하거든요. 당시엔 몰랐던 감당할 수 없던 감정들이 이제서야 당도한 것뿐입니다. 비로소 도착한 그 마음을 꼭 안아주세요.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1: 김범룡까지 세대를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음악과 화합의 시간 2016 영양군민 화합 콘서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2: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건강한 미래를 위한 당뇨병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변량이 늘었거나 자주 소변을 본다. 여섯 번째,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 일곱 번째, 손발이 저린다. 당뇨병은 서서히 발생하므로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미리 예방해주세요. 당뇨병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진단받아주세요.

0: FM 91.3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2FM 방송입니다. HLAW 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맷 대리, 티맷 대리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목조 건축에서 수막새는 비와 지붕 끝부분을 막아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고 건물의 경관을 꾸미는 장식적 역할을

0: 10월 8일 목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제니퍼 러브 휴잇이 부른 You Make Me Smile이었습니다. 별밤 시작하면서 교과서 표지나 경주 기념품 또 각종 심볼에서 자주 본 얼굴 무늬 수막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게 뭐지 싶은 분들은 찾아보시면 아 이거 얘기하는구나 하고 아주 낯익은 유물일 텐데요. 이거 얼마 전에 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 유물 코스프레전이 열렸었잖아요. 진짜 기발한 좀 전시였었는데 거기에서 이걸 따라하신 분이 있었어요. 정말 아이디어들 좋으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또 그런 재미난 이벤트들로 하여금 다 이렇게 활성화시킨 게 많은 분들이 뭐 유물을 좀 지루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 분들 아니면은 교과서에서 보고 마지막인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 통해서 아 맞아 이런 게 있었지 다시 상기되는 것 같아서 진짜 좋은 이벤트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별밤은 부엉이들의 이야기 그리고 신청곡으로 2시간 함께해요. 오늘도 저한테 말 걸어주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성시경의 미소천사 듣고 왔고요. 2791님, 가을과 함께 제 식욕도 돌아온 것 같아요. 빵순이는 오늘도 빵과 함께 별밤 듣습니다. 대장부엉도 빵 좋아하시나요? 제일 좋아하는 빵이 뭐예요? 2791님 좋아하는 빵부터 말씀해 주시지. 저는 그때그때 다른데요. 최근에는 전 원래도 좀 클래식한 빵들을 좋아했었는데 크림빵 좋아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버터크림빵, 생크림빵보다도 좀 버터가 꾸덕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 버터크림빵 좋아하는데 요새는 또 옛날에는 좀 퍽퍽해서 별로였었던 소보루빵이 우유랑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요새 빵을 먹게 되면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사 먹는 것 같아요. 3508님. 얼마 전에 스마트워치를 구매했는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흠집이 생겼더라고요. 처음엔 마음이 아팠지만 지금은 오히려 편해졌어요. 그 전까지는 애지중지하느라 바빴는데 이제 수영할 때도 잘 차고 다닙니다. 포기하면 편하다는 게 이런 건가 봐요. 맞죠, 맞죠. 자동차도 처음 샀을 때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뭐 이렇게 타다 보면 살짝 흠집이 생기고 뭐 자국도 남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비로소 좀 익숙해지기도 하고 저는 제가 오래 쓰는 물건들은 생활감이 좀 생기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살짝 생긴 그런 잔 흠집 같은 거는 내가 이 물건이랑 오래 한 세월을 또 상징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좋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소태호님, 언젠가 김제 지평선 마라톤에 출전하기 위해 저녁에 뛰어다닌다고 했던 63세 청취자입니다. 8월 20일자로 64세가 됐지요. 지난 토요일에 아들과 함께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여 10km 완주했습니다.

항호르몬이로 저는 모기 물리면 그 좀 알러지 반응이 와가지고 물집 생겼다가 새빨갛게 자국이 남아서 내년 초쯤 되어 없어질 만큼 진하게 남거든요. 근데 뭐 반바지 입을 시즌은 아니니까 상관없다 하지만 가끔 누가 내 다리를 볼 일이 있으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지금 무늬가 잔뜩 생겼어요. 갑자기 어떤 하루에 와다다다 물려가지고 밖에 있다가. 4310님, 예비 아내가 오늘 휴무라 저희 회사에 1일 아르바이트 하러 왔습니다. 사내 연애를 하다가 저는 아직 근무 중이고 예비 아내는 진로를 정해 다른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역시 일했던 경력이 있어서 오랜만에 와서도 척척 잘 하더라고요. 덕분에 빨리 마치고 진주 개천 예술제에 다녀왔습니다. 내년에 결혼할 우리 설아, 내가 많이 사랑한데이. 박효신의 연인 신청할게요. 라고 사랑 넘치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신청곡 들어야겠죠. 유나 에피톤 프로젝트의 불면증 이어서 박효신의 연인.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0월 8일 목요일 방송이지 마칠 시간입니다. 이혜정님이 마이클 잭슨과 프레디 머큐리가 함께 부른 노래가 있다는 걸 최근에 알았어요. 두 분 모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인데

0: 드리는 시간입니다. 노래도 듣고 여러분과 이야기도 나눠볼게요. 여러분의 문자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뭐 하면서 아핫 듣고 계신지 제디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아핫의 다양한 소식은 인별그램을 통해 전해드릴 예정이니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계정 팔로우해주세요.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보고

색이 잘 맞아서 이번에 탈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제가 계속 인더엑스 때부터 갈색 머리로 지내고 있었어서 계속 어필했어요. 머리색을 한번 좀 파격적으로 바꾸고 싶다. 이렇게 어필을 했는데 그게 다행히 먹힌 것 같습니다. 탈색을 해보니까 머리가 정말 따갑더라고요. 미용실에 있다가 진짜 너무 아파서 밖에 나가 있었어요. 전체 두 번 빼고 베이지하고 브릿지까지 했는데요. 그래도 만족합니다. 네, 문자는 여기까지 소개하고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스윔 그리고 엔믹스의 블루 발렌타인.

퀘스트 아핫. 저는 10월의 DJ 제니, 키드럽의 제인입니다. 앞서 방탄소년단의 스윔에 이어서 엔믹스의 블루 발렌타인까지 듣고 오셨고요. 차트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이번엔 32위부터 29위까지 만나볼게요. 먼저 32위는요, 레드벨벳의 Surfin' Boy입니다. 보사노바와 레게 리듬이 어우러진 청량한 여름 댄스곡으로 멤버 조이 선배님이 단독 작사를 했습니다. 보니까 마감 하루 전에 가사를 쓴 시안이 블라인드 심사를 통해 채택됐다고 하더라고요. 작사 잘하시는 비결이 뭘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그럼 다음 순위도 확인해볼까요? 31위는 하츠 투 하츠의 레몬탱입니다. 이 곡 뮤직비디오를 오키나와에서 촬영해서 정말 시원한 풍경이 많이 담겼다고 하는데요. 수학여행 컨셉으로 시작되는 뮤비인데 영상과 함께 즐겨주시면 또 다른 매력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5학년인가 6학년 때 수학여행을 처음으로 갔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정말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모기를 많이 뜯겼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말 친구들과 함께 다같이 그렇게 하룻밤을 보내는 거여서 정말 기억에 남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도 가끔씩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32곡 소개할게요. 바로 블랙핑크의 뛰어입니다. 곡 제목도 그렇고 도파민 터지는 비트 덕분에 실제로 러닝 플리, 운동 플리 영상에서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29위 가보겠습니다. 바로 아이브의 뱅뱅인데요. 주변의 시선이나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며 앞으로 나아간다는 메시지를 담은 곡인데요. 퍼포먼스도 정말 화제였습니다. 포인트 안무가 많았는데 특히 허리를 엄청나게 꺾는 퍼포먼스는 볼 때마다

코로나 시대에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뭔가 네 그런 전기 자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마냥 조용하지만은 않았는데요. 그렇다고 마냥 까불지는 않았고요. 그러면서 공부도 조금은 챙기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네. 다음 냐냥이님은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데뷔 후 했던 무대 중에 제인이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가 있다면 어떤 무대인지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저는 사실 데뷔 첫 주에 이제 이치라이브를 한번 했었었는데 그 이치라이브가 이제 뭔가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팬분들과 데뷔 이후에 가장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같이 하이프할 수 있는 그런 무대였는데요. 그거 하는 게 너무 재밌었고 긴장도 안 됐어가지고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문자 소개해드렸고요. 그럼 저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튜이드의 썬키스, 베스티의 연애의 조건.

0: 한인제약.
1: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제디와 함께하는 목요일 밤의 음악 충전 타임. 여기는 아핫이고요. 앞서 트위드의 썬키스 그리고 베스티의 연애 조건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차트 소개해드릴게요. 24위부터 만나볼까요? 바로 최애나의 캐치캐치입니다. 발매 전부터 감다살 챌린지 섭외로 화제가 됐었는데요. 티아라의 큐리 선배님, 함은정 선배님, 애프터스쿨의 가이 선배님 등 추억을 소환하는 분들을 섭외하셨더라고요. 양쪽 팬분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회사에서 모든 분들께서 지나 너는 배우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이후로 실제로 연기 레슨도 듣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역할이라고 하면은 저는 솔직히 뭔가 선한 그런 느낌의 얼굴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뭔가 조금 악역을 하고 싶습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이어서 22위 발표해보겠습니다. 바로 하치투하치의 루드인데요. 이 곡에는 스텔라 선배님의 영어 나레이션이 나오는데요. 녹음 중 직접 의견을 내서 데모와 완전히 다른 억양으로 더 쫀득하게 녹음을 하셨다고 해요. 이 파트 챌린지도 엄청 유행이었죠. 이 챌린지 저도 한번 도전을 해볼까요? 11위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리센의 핀볼인데요. 이렇게 역주행 붐이 일어나기 전부터 팬분들이 정말 띵곡으로 엄청 밀었던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노래도 좋고 핀볼이라는 게임을 소재로 쓴 것도 정말 재밌는 곡입니다. 여기까지 21위 차트 만나봤습니다. 남은 한 시간도 제디랑 함께 놀아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최애나의 캐치캐치 그리고 리센의 핀볼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이따 만나요.

FM 91.3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2FM 방송입니다. HLAW 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백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백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시민 필요
2: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한인제약
5: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갖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하드에서 무조건적인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아이돌 여러분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무릎에 앉히고 둥가둥가 하는 시간, 아돌라가 응원하는 아이돌 아응아. 2주에 선정된 영광의 아이돌을 발표합니다. 한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 결성된 그룹으로 작년 4월에 데뷔한 팀인데요. 데뷔 초부터 잘생긴 노래, 느낌 좋은 노래만 취급하기로 입소문이

공개 응원하는 시간 아응아 이주의 아이돌 클로즈유어 아이즈의 신곡 드랍댓 듣고 왔습니다. 클리오와 선배님들은 매 컴백마다 노래 좋다는 반응이 참 많은 팀이죠. 이번에는 재즈펑크 장르에 도전하면서 윤신혜 선배님의 곡 이 밤을 즐겁게를 90년대 스트릿 힙합 스타일로 샘플링했다고 하는데요. 방금 듣고 오신 타이틀곡뿐만 아니라 전곡이 다 듣기 편안하고 좋다고 합니다. 클로즈 유어 아이즈는 저도 참 좋아하는 팀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승호, 켄신이랑 친구거든요. 사실 승호는 제가 전에 있던 회사에서 같이 연습생을 했었고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개 응원하고 싶은 아이돌이 있다면 추천곡과 함께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잠깐 볼게요. 2512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요즘 새로운 학원을 다니는데 거기 친해지고 싶은 친구가 생겼어요. 근데 조금 어떻게 다가갈지 고민 중인데요. 제인이는 친해지고 싶은 사람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는 편인가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최고의 ENFP로서 항상 그 주위를 맴돌고 항상 말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저는 금방 친해지는 편인 것 같아요.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째꽁이님. 더 추워지기 전에 열심히 산책하는 중이에요. 제디는 특별히 좋아하는 날씨가 있나요? 저는 딱 이번 주 날씨가 가장 좋은데요. 뭔가 아우터 같은 거 가볍게 하나 입고 밤에 산책하기 되게 좋은 날씨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지금이 가장 좋습니다. 4028님 문자도 한번 볼게요. 노래를 부르는데요. 진짜 4028님 말씀처럼 에코도 되는 것 같고 그러느라 저도 샤워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샤워 타임 애창곡 저는 있습니다. 저스틴 비버 선배님의 Off My Face 이거를 항상 1번 곡으로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여러분의 문자 만나봤고요. 이제 차트 소개 이어가 보겠습니다. 20위부터 만나볼게요. 도경서의 팝콘인데요. 한 예능에서 로드트립 중에 배우 김우빈님이 제가 아는 친구들도 제 친구들과 제 친구들의 지인도 제가 데뷔한 걸 알고 저희 노래도 아는데 그 챌린지를 해서 저한테 찍어 보내준 적이 있어요. 그때마다 너무 귀엽고 고맙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순위도 발표해보겠습니다. 19위는 화사의 Good Goodbye가 차지했습니다. 화사 선배님이 작사에 참여했는데 진심으로 쓰고 싶어서 정말 수백 번을 고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안녕은 우릴 아프게 하지만 우아할 거야. 나 땅을 치고 후회하도록 넌 크게 웃어줘. 굿바이 라는 구절을 본인의 가장 솔직한 마음을 담은 가사로 꼽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위까지 차트 확인해봤고요. 저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도경수의 팝콘.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도경설 팝콘 듣고 왔고요. 이어서 다음 순위도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18위입니다. 바로 데뷔 20주년 신곡이죠. 빅뱅의 빅인데요. 선배님들이 음악 제작뿐 아니라 비주얼 디렉팅과 기획까지 직접 이끌어서 완성한 싱글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17위 곡 만나볼게요. 바로 리센네의 프리티걸입니다. 올해 7월에 나온 노래로 카라 선배님의 원곡을 재해석한 리메이크 싱글인데요. 이 곡은 역주행이 아니라 발매 후부터 쭉 정주행 중입니다. 저도 이 노래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저도 선배님들께서 음방 하시는 무대를 진짜 그 당시에는 하루에 한 두세 번씩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16위 확인해보겠습니다. 바로 키키의 팝업입니다. 무대를 보면 포인트 안무가 정말 많은데요. 특히 후렴에 나오는 셔플 댄스가 정말 매력적인 곡이죠. 저는 셔플 댄스가 자신은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16위 곡까지 만나봤고요. 여러분과 수다 타임 가져보겠습니다. 4872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외동이라 늘 형제 있는 집은 어떤지 궁금해요. 제디, 둘째의 삶은 어떤가요? 저는 이제 형과 여동생이 있는데요. 이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죠. 둘째가 가장 불쌍한 포지션이다. 그래도 형이랑 여동생이 있을 때 집이 조금 시끌벅적하고 되게 조금 더 화목한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형이랑은 MBTI가 정반대이기 때문에 조금 가끔 어색해요. 이제 본가를 오랜만에 갈 때 형이랑 인사를 하면 조금 어색해가지고 진짜 방에 들어가 있고요. 여동생은 이제 올 때마다 오빠 과자 가져왔어? 이런 말을 꼭 하기 때문에 여동생이랑은 인사도 하기 전에 이제 방으로 도망을 갑니다. 네, 아주 화목한 가정이고요. 다음 거 읽어보겠습니다. 기쁜 키퍼님께서는 밸런스 게임을 보내주셨는데요. 하나씩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꼭 선택해야 한다면 과거로 돌아가기 vs 미래로 가기. 저는 미래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래에는 어떤 걸 하고 있을지 그리고 또 얼마나 잘생겨졌을지 이런 게 궁금하고 또 팬분들은 얼마나 많이 생겼을지 이런 게 궁금하기 때문에 저는 미래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것도 볼게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난하게 살기,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부자로 살기. 두 번째는 너무 물질주의이기 때문에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사랑이 최고죠? 아무래도 I love you.

세 번째 밸런스 게임입니다. 평생 키퍼들에게 예쁨 받기. 평생 키퍼들을 설레게 하기. 저는 둘째기 때문에 조금 더 예쁨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평생 키퍼들에게 예쁨 받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저 많이 예뻐해 주세요, 키퍼들. 네, 자, 이렇게 밸런스 게임까지 해봤고요. 저는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빅뱅의 빅, 그리고 키키의 팝업, 팝업.

0: Snapsy.
1: 목요일 밤에 음악 여행 영상이 있는데요. 영상 제목이 사람마다 갈린다는 드라우닝 최애 파트입니다. 댓글에 첫 소절이다, 후렴이다 여러 의견들이 달려있는데 그만큼 노래 전체가 킬링 파트라는 뜻이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 선배님의 드라우닝 킬링 파트는 그 최고음 질르는 그 파트 있잖아요. 그 파트가 가장 킬링 파트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순위 소개해보겠습니다. 아일리즈의 It's Me가 지난주에 이어서 13위를 차지했습니다.

저 어릴 때는 시인 되고 싶었어요. 되고 싶을 순 있잖아요. 재능이 없어도 되고 싶은 마음은 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유까지 뺏어가지 말아주세요. 시인이 되고 싶었죠. 하지만 시인이 될 수 있는 재능이 없다는 걸 다행히 빨리 알아서 네, 그 꿈을 얼른 접었죠. 이런 글 못 씁니다. 죽었다 깨나도 저는 못 씁니다. 하지만 김서월은 쓰죠. 개여울이라는 노래, 정미조 선생님의 목소리, 그리고 재즈 아티스트 손성재의 색소폰 연주, 영화 모던버이의 김혜수 씨 버전도 되게 좋아요. 또 그 버전은 우리가 자주 들려드리니까 오늘은 이 목소리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붙이지 않은 편지, 공동경비구역 JSA의 그 노래, 병사들의 행복했던 한때가 끝나고 총탄이 쏟아지는 가운데 다리를 건너오는 그 장면에 흐르던 곡이죠.

문학과 지성사가 시인 14명에게 이렇게 설문을 돌려서 아름다운 노래, 노랫말이 아름다운 노래를 쭉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탑7을 이제 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탑7을 발표했었죠. 그 중에 또 영화 음악도 꽤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FM 영화 음악에서 한글날을 맞이하여 2014년에 시인이 뽑은 노랫말이 아름다운 우리 노래, 그 탑7 가운데

김연아의 봄날은 간다. 그리고 영화 클래식 삽입곡 가운데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이었고요. 영화감독 중에서는 한글날에 누구를 얘기하면 좋을까? 제가 홍상수 감독이 생각이 난 거예요. 홍상수 감독께서 영화를 정말 많이 만드는데 대부분의 제목이 다 순한글입니다.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부터 강원도의 힘, 뭐 생활의 발견 이렇게 쭉쭉쭉 이어가다가 중간에 클레어의 카메라나 인트로덕션 정도를 빼면 다 우리말이고 뭔가 묘한 여운을 남기는 우리말 문장들이에요. 이번에 이제 선보이는 새 영화의 제목은 눈둘 데가 없네. 또 최근작 가운데는 그 자연이 내게 뭐라고 하니

노랫말이 아름다운 노래 저도 한 곡 골라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예전 드라마 달팽이에 쓰인 곡이죠. 양희은의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지금까지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최애가 들려주는 K-POP 아이돌 라디오 핫트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91.3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EFM 방송입니다. HLAW 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동 MBC JEFM 방송은 주파수 91.3MHz로 방송해드리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의 책임자는 편성의 허환구입니다.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은 유익하고
1: 견고한 곳으로 머리를 보호한 뒤 튼튼한 가구 밑으로 들어가거나 화장실로 대피합니다. 실외라면 최대한 몸을 가려서 보호한 뒤 공터 같은 안전한 장소에서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순간에는 당황하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적절한 판단이 어려운데요. 평소에 행동 요령을 익히는 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겠습니다.

0: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반지네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2: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유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메즈의 자이. 1833-3367, GS건설.

첫째, 깨진 병, 한율이 도자기류는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세요. 깨끗한 지구,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FM 91.3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2FM 방송입니다. HLAW 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조선 후기 문헌에 보면요, 이런 일화가 전해진다고 합니다. 한 집현전 학자가 밤늦게까지 홀로 책을 읽다가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는데요. 세종이 집현전을 살피던 중 잠든 그 학자를 발견하고는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그에게 덮어주었다고 합니다. 이 일화만 봐도 세종대왕이 신하들의 노력을 세심하게 살피고 따뜻하게 격려했던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네, 바로 한글날이죠.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쓰고 있는 이 글자에 세종대왕은 어떤 마음을 담았을까요? 오늘은 그 마음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10월 9일 금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1: 중화역 가까이
2: 새집이 라온.
1: 기다려온 서울 새집
2: 드디어 라온.
1: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2: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1: 중화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3: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4: 워킷 워킷 안전화.
6: 꽉 막힌 피로 비넥스 제트로 빽.
4: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6: 쉴 새 없는 피로 비넥스 제트로 빽.
4: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6: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제시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심의필.
7: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있다 하셨어요. 아, 그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신청곡은 그 날에 아니더라도 언젠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달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은경님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성시경의 거리에서 듣고 올 거고요. 확실히 가을이니까 성시경 씨 신청곡이 많이 들어온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종종 또 듣게 되실 것 같습니다. 노래 함께 할게요. 성시경의 거리에서.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한글날인 오늘 하늘은 전국 어디서든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연휴 맞아 여행 떠나신다면 우산은 가방 안에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내일은 차츰 남부지방도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레 일요일에는 남부지방 포함해서 강원 남부, 충청 지역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기온은 조금씩 더

0: 이렇게 처음 시작을 밝게 알려왔는데 어떠세요, 영디? 지난주에 이어서 2연패.
1: 아, 이게 승부의 세계는 정말 냉정하네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조금 바빴다고 네. 이렇게 연달아서 패배할 줄은 몰랐어요. 저 나름 괜찮다고 또 생각했는데 아, 여러분 냉정하십니다.
0: 제가 감을 다시 찾은 것 같기도 하고요.
1: 저도 얼른 끌어올려볼게요, 다시. 아, 좀 줄어든 것 같아요.
0: 정리를 해보자면 지난주까지 점수가 영디가 20, 제가 18, 그래서 20대 18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20대 19까지 바짝 추격을 했습니다.
1: 안 돼, 이제 한 점 차밖에 안 되는 거예요?
0: 아, 근데 두 번이나 연속으로 이겼는데도 지고 있다는 게 조금 힘이 빠지긴 하는데.
1: 아닙니다. 이제 만약에 다음 주까지 이기시면 동점되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요. 제가 3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일단 어떻게 해서 이번 주에 이길 수 있었는지 우리 명예심사위원들 심사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582번님, 펜싱에 빠져있는 아들에게 에페 21의 아파. 제가 21의 아파를 이제 에페 종목으로 아들을 시키셔라 했죠. 진짜 이건 상상도 못했다. 베리 승리하시더니 감 찾으셨나봐요. 베리 한 표라고 하셨습니다.
1: 아, 이건 솔직히 웃겼어요. 우기기였는데.
0: 너무 에페라고 제가.
1: 아, 서운성님은요. 월급이 있으니 차도 타고 다닐 수 있고 타이어도 처음에는 뭐야 하고 헛웃음이 나오다가 인정하게 되는. 네.
0: 자, 방금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서훈성님, 김규준님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분이 막 좋아요.
1: 얼른 가시죠.
0: 배틀 체플리스트 참여 방법 알려주세요.
1: 네, 문자하고 미니로 선곡이 필요한 사연 자세하게 적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들어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방송 들으면서 누구의 선곡이 더 기가 막혔는지 심사까지 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챙겨드릴게요.
0: 저희가 또 착 달라붙는 선물 드리는 걸로 또 유명한 그쵸? 코너잖아요. 이번 바로 첫 번째 사연 어떤 선물 드릴지

0: 하셔야 됩니다.
1: 뭐죠?
0: 자외선.
1: 아, 중요하죠.
0: 요즘처럼 이렇게 가을 볕에 다 타버리거든요.
1: 그렇죠.
0: 저희 자외선 두껍게 차단하시라고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1: 좋습니다.
0: 먼저 가세요.
1: 오. 아, 저는, 아, 이 누나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잖아요.
0: 네.
1: 누나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좋게 좋게 말하면은 잘 안 하게 돼요.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해줘야 됩니다. 깨룩, 깨룩, 깨룩, 깨룩, 깨룩, 깨룩, 깨룩! 일어나! 베이비복스의 캣업.
0: 오, 일어나. 그러니까 누나들 지금 지쳐있을 시간이 없어.
1: 맞아요.
0: 일어나.
1: 일어나. 건강 생각해야죠, 이제. 움직여야지. 해서 베이비복스의 캣업.
0: 최선이었어요? 최선이었어요. 아니, 너무 누나 또 다그치면 누나 됐어. 나 그냥 안 갈래. 하산할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1: 아, 근데 누나들은 이렇게 좋게 말한다고 해서 동생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거든요. 직접적으로 공격해야 돼요.

0: 그래요?
1: 네.
0: 조금 부드럽게 데스파시로 누나 시로
1: 그건 산책할 때 할 거 어때요?
0: 아 산책할 그래요? 때. 아, 그냥 그러면은 저도 이제 관용과 아량 요즘 밀고 오, 있는 컨셉이기 때문에
1: 진짜요?
0: 베이비복스 언니들도 조금 무서운 그쵸? 언니들이잖아요.
1: 그렇죠. 다 그쳐야죠.
0: 일어나실게요. 우리 네. 언니들 일어나실게요.

0: 이열치열로 그냥 초를 못 부셨잖아요. 초를 못 불었는데 눈물은 나요. 어떻게 그러면?
1: 어떻게요?
0: 울고 불고 해야죠. 너 때문에 울고 불고 지아와 포맨의 울고 불고. 어. 초는 못 불었지만 뭐 그냥 눈물이라도 울고 불고 하자는 의미에서.
1: 진짜 이 재치를 따라갈 수가 없다. 저
0: 아니 많이 따라오셨어요. 근데 가끔은 저보다 더 위에 계시기도
1: 그래요?
0: 하고.
1: 그래요? 네. 그러면 아 이거 먼저 했어야 됐는데.
0: 뭐예요?
1: 그냥 바로 지를게요 이번에도.

0: Dedicated love. 지난달 취업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 잠깐의 대답이 이렇게 뉴스가 된다니 놀라우시죠? 기억하세요. 경제활동 인구조사.

0: 들으면서 싹 그렇죠, 하는 그렇죠. 그 힙함 하실 수 있어요. 2938번님 싹 한번 벗어주면서 살짝 찌푸리면은 그 힙함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1: 힙한 게 안 어울린다 이런 느낌인데 지금
0: 그 마음가짐에 따른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1: 태양을 피하는 방법 맞죠?
0: 네.
1: 조금 올드하게 가시네요.
0: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연령대. 이 노래 비슷하지 않을까요? 왜요? 요즘 신세대 노래로 가시려고요?
2: 네.
0: 오, 웬일로요?
1: 최근에 웬일로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방금 도착한 그런 신곡 같은 거는 잘 몰라요. 그쪽은 또 영디의 주 무대이기 때문에 그쵸. 제가 아예 모르고.
0: 근데 너무 제가 신곡 가져오니까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반응이 더 없는 것 같아서.
1: 빵그리들도 또 너무 신곡은 워낙 새벽에 움직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신곡까지 접수되는데 시간 좀 걸려요.

0: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 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 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0: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2: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3: MBC
4: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6: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7: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8: 고수익에 원금 보장?
7: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9: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시간입니다. 아침의 행복. 3일 만에 연휴가 또 시작됐어요. 다들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로 보내주십시오.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요. 7311번님이 버스에서 굿모닝 FM 듣다가 신청합니다. 알파 드라이브 1의 굿 라이프 꼭 함께 듣고 싶어요. 오는 신나는 금요일 하셨는데, 그럼 신나게 듣고 아침 행복 이어가 볼까요? 알파 드라이브 1의 굿 라이프.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자, 이 시간 교통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2: 네, 테디. 날도 좋고 연휴도 많아서 요즘 이동량이 워낙 많죠.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요. 일대로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방향은 금광 1터널 부근에 사고가 나면서 남한성부터 2km가 정체되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도 구리 쪽으로 차질 많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듣다 보면 늘어나는 깨알 상식들.
1: 귀에 쏙 머리에 탁 깨알 뉴스.
0: 민정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한글날인데.
1: 네.
0: 석준이는 한글 어느 정도 지금 배우고 있나요?
1: 지금 이석준의 이까지는 쓸 수 있는데.
0: 성씨 써면 됐지.
1: 석준은 너무 어려워요.
0: 석준 어려워.
1: 어려워요.
0: 석준아, 받침이까지 못 가는 거.
1: 네, 이만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0: 그럼 됐어. 난 이시다라고 알고 있으면 좋죠.
1: 그러니까요.
0: 한글 어릴 때도 배울 때 좀 어려웠던 것 같아. 처음 시작은.
1: 맞아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오늘 훈민정음 반포 제580돌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서 전국에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0: 행사 많죠. 어떤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1: 네, 먼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서울이 한글로 와글와글 행사가 진행됩니다. 2009년 한글날 광화문 광장에서 처음 마련된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한글 판박이 붙여보기, 나만의 한글 모자 만들기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이 됐습니다. 또 국립중앙박물관 야외 광장에서도 한글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활판으로 새기는 훈민정음, 내 손으로 만드는 한글 가방 등 다양한 만들기 체험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아이들과 함께 가보면 좋겠죠?
0: 재밌겠다. 한글을 직접 만들고 꾸미고. 아, 저 이런 거 진짜 좋아하는데. 이런 거 체험해보는 게 제일 재밌어요. 그런 프로그램들 많네요.
1: 네, 그리고 또 이 경기 여주시에서도 한글날 문화 행사를 개최합니다. 세종대왕이 영면한 영릉을 품고 있는 여주시는 세종대왕의 도시라는 역사적 정체성을 이어가기 위해서 매년 한글과 세종대왕을 주제로 한 다양한 행사를 열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티니핑 주제곡과 율동을 함께 즐기는 참여형 공연 캐릭이 되는데요. 서예를 통해 한글의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이 됐고요. 모든 체험은 무료로 진행된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세요.
0: 아, 서예 또 안 했는지 오래된 나의 당군법 아직 살아있나? 한글날 연휴를 맞아서 가까운 곳에서 열리는 행사 한번 찾아보시고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다녀오시면 어떨까요?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찾아가지 않은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다음 달 30일까지 환급금 집중 지급 기간을 운영합니다.
0: 건강보험료도 환급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군요.
1: 네, 이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내야 할 금액보다 보험료를 더 냈을 때 발생하는데요. 예. 대표적으로 보험료를 이중으로 냈거나 착오로 납부한 경우가 있고요. 가입자의 자격이나 소득이 바뀌어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한 결과 이미 낸 금액이 실제 내야 할 보험료보다 많을 때도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 내가 환급금 받을 수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1: 가장 간단한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건데요. 환급금이 있는지 직접 조회하고 지급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또 건보공단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해서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데요. 환급금 안내를 가장한 피싱 사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꼭 하셔야 합니다. 특히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에 담긴 URL을 눌러서 환급금을 신청하라는 안내가 왔다면 의심을 해보셔야 하는데요. 절대로 불분명한 URL을 클릭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안 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0: 네, 피싱 사기 꼭 주의하시고요. 환급금 있는지 궁금하다면 건보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혹시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갑자기 피부 가려움증이 생긴 분들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아토피 피부염일 수도 있습니다.
0: 아토피 피부염 정말 고생스러워요, 그죠?
1: 네, 너무 괴로워요. 이 아토피 피부염은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하면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만성적인 피부 습진 질환인데요. 환절기에는 기온과 습도가 낮아지면서 이 피부의 수분이 쉽게 빠져나가서 건조해지기가 쉽잖아요. 이때 아토피

0: 피부염이 있는 분들은 가려움증이나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물로 오래 목욕하기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짧게 하는 게 좋고요. 씻은 뒤에는 피부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는 게 좋은데요. 가려움 증상이 없을 때에도 이 보습제를 꾸준히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1: 아, 보습제를 발라주는 걸 습관화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0: 그럴 수도 있습니다. 두드러기가 나타나는 데에는 음식이나 약물, 감염, 온도 변화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평소에 실내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시고요. 피부에 직접 닿는 옷은 부드러운 소재를 선택하고 지나치게 꽉 끼는 옷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예,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뻔뻔한.

0: 이농 7년 차 부부입니다. 저희 남편은 별명이 백과사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모르는 게 없어요. 아이들 어릴 때부터 아이들 질문에 아주 자세히 알려주는 멋진 아빠랍니다. 이 코너는 분명 남편을 위한 코너입니다. 남편에게 제의했더니 흔쾌히 찬성해서 제가 대신 신청해 봅니다. 꼭 꼽아주세요 하셨는데 오, 부담 너무 되실 것 같은데 도전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1: 밥만 맞추고 치킨 받자 바라바라 바라밤.
0: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1: 예, 충주에 사는 농부 김서종입니다.
0: 네, 서종님 반갑습니다.
1: 네.
0: 귀농 이제 7년 차이신데 어떤 농사 짓고 계세요?
1: 아, 좀 지금 시설하우스에서 네. 상추 농사 짓고 있습니다.
0: 아, 상추. 상추 제가 진짜 거의 1헥타르 다 먹거든요, 제가. 아, 상추 잘 크나요?
1: 예, 상추는 무럭무럭 잘 크고 있는데 네. 요즘 좀 소비가 안 좋은지 가격이
0: 아, 많이 떨어졌어요.
1: 예.
0: 상추, 그래, 상추 판매가 괜찮을 것 같은데.
1: 그러게요. 일단 괜찮아지겠죠, 뭐.
0: 일단 저는 그 수제버거집도 하고 있거든요.
1: 아, 예, 맞아요.
0: 근데 저는 일부러 그 안에 채소를 상추를 씁니다.
1: 아, 청상추를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0: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공생관계입니다.
1: 네네.
0: 일단 아내분이 남편 자랑 엄청 해주셨어요.
1: 아, 예.
0: 예, 백과사전이다, 라고 해주셨는데.
1: 아, 그거 이제. 예, 직장 다닐 때 예. 제가 좀 아는 척을 많이 하고 다녔나 봐요. 동료들이 좀 그렇게 불렀었는데
0: 아니 이거 알아야 아는 척을 하죠.
1: 지금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0: 아 그래도 원래 이렇게 뭐 약간 지식 공부하고 하는 걸 좀 즐겨 하셨나 봐요.
1: 아, 뭐 이것저것 관심 있는 것들이 좀 폭넓게 얕게 넓게 좀 그런 게 있어서
0: 너무 좋아요. 저희 반반은 퀴즈에 꼭 필요한 인재입니다.
1: 네.
0: 예, 오늘 백과사전 한번 뽐을 한번 내보시죠.
1: 네, 알겠습니다.
0: 예, 일단은 반 맞히면 치킨 앤 콜라 세트 받으시고, 다 맞히시면 만점 나오면은 백화점 상품권 가거든요.
1: 예.
0: 백화점 상품권 마냥 받아. 그러면, 네. 뭐 하시고 싶으세요?
1: 아, 일단 신청해준 아내가 결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0: 아내에게 그러면 양도합니까?
1: 양보하겠습니다.
0: 이야, 사랑꾼이시네. 일단은 성적이 좋아야 되니까 화이팅 네. 한번 외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1: 화이팅.
0: 좋습니다. 반반 맞히면 되는 반반한 퀴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시간 77초이고요. 모르는 문제는 패스하셔야 빨리 다시 푸실 수가 있습니다. 준비되셨죠?
1: 네.
0: 좋아요. 문제 나갑니다. 구구단을 외자. 86.
1: 48.
0: 한글날은 몇 월 며칠일까요?
1: 10월 9일.
0: 이 노래를 부른 가수는 이제는 웃는 거야 스마일 어게인
1: 엄정화.
0: 사자성어예요. 남보다 앞장서서 행동하여 몸소 본보기가 됨 솔선
1: 수범.
0: 훈민정음을 만든 왕은
1: 세종대왕.
0: 속담이에요. 개구리 이것저것 생각을 못한다 해서 이것은
1: 올챙이쪽.
0: 이우석, 김재덕, 강채영은 어떤 스포츠 종목의 선수일까요?
1: 양궁.
0: 난 돌려서 말하는 거 싫어요. 그냥 결혼하자고 말해요. 이 대사가 나온 김희선, 김석훈 주연의 1999년 드라마 제목은?
1: 패스.
0: 와, 지평선이 유명한 우리나라 도시는?
1: 지평선.
0: 아니에요.

0: 아, 전혀 모르겠어요.
1: 아, 전혀 모르지. 이거 안 보면 몰라요. 네. 그리고 지평선으로 유명한 우리나라 도시는 김제였어요.
0: 아, 김제.
1: 예, 뭐, 나주도 괜찮은데.
0: 예.
1: 어, 문제가 좀 어려웠다, 그죠? 자, 오늘 백과사전의 명목은 무조건 보여주신 것 같고. 멋졌습니다.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실까요?
0: 네, 저희 아내와 아이들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아, 우리 무엇보다 그러면 먼저 건강해 주셔야 돼요, 소정님이.
0: 네.
1: 소정님, 늘 건강하시고, 예, 늘 응원하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저희 상추 많이 살게요.
0: 네. 네,
1: 좋은 하루 보내세요.

수수께끼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수수께끼 나왔다. 지평선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립니다. 육지에서 땅과 하늘이 맞닿아 보이는 선을 이제 지평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다에서 물과 하늘이 맞닿아서 평평하게 보이는 그 선은 무엇? 다섯 분 추첨해서 캡슐 세제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할게요. 태민.

자, 바다에서 물과 하늘이 맞다 평평하게 보이는 선. 정답은 바로 1번 수평선이었습니다. 정답을 맞추신 5분 선정해서 캡슐 세제 세트 보내드릴 거예요. 명단은요 홈페이지 성공표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위너의 아일랜드 듣고요. 3부로 돌아올게요.

0: 시도 SK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 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2: 창마다 특별함을 더하고 애정을 담은 최고의 선택. 창의창. 품격 있는 커튼의 이름. 1대1 맞춤 제작, 깔끔한 시공. 문의 전화 054-857-7909. 창의창에서 만나보세요.
3: 사과 신선도 유지제 스마트 오션.
4: 효과 좋고 가격 좋고 수익률 쭉쭉. 스마트

0: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안녕하세요.
2: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1: 잘 부탁드립니다.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것 같아.
1: 회사가 인사철입니다.
0: 있어, 있어.
1: 예, 인사철이에요, 지금.
0: 자, 언어의 확장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금요일이니까요, 우리 휘준 아나운서가 또 작가로도 일을 하십니다. 저희도 일을 많이 시켰네, 그러고 보니까.
1: 그러네.
0: 예.
1: 서운하다. 자, 이휘준 작가입니다. 자, 오늘도 원고 열심히 써봤으니까요. 일단 먼저 상황극.
0: 보거라. 마음에 안 들면 내가.
1: 자, 맛있는 음식을 특히 밤에 먹으면 눈물이 나게 맛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야 눈물루자를 써서 야루.
0: 야루.
1: 어떠하십니까?
0: 밥 먹다가 웃는 떡 하나 더 쳐라. 세종대왕이 성군인데. 야, 이거 치네. 네.
1: 아, 칠만
0: 이걸 치게 만드네. 와.
1: 야로 칠만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알아볼 단어, 한글입니다. 이제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한글이라고 쓰고 있는데.
0: 네.
1: 처음부터 이름이 한글이었던 건 아닙니다. 지난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0: 예.
1: 이제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반포 이후에도 한문을 좀 중심으로 사용을 했어요. 이런 가운데 한문에 비해서 한글을 낮잡아 부르던 그런 표현들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주로 부녀자, 즉 여성들이 사용했다고 해서 암클이라고 불렀다는 설도 있고요. 아직 한문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이 쓰는 글이라는 뜻에서 아헷글이라고 불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뭐 암클, 아헷글 같은 이름은 이게 기록으로는 뚜렷하게 남아있진 않아서 실제로 썼는지는 확인하기는 어려워요.
0: 당시에 이제 한자를 썼던 또 배운 분들이
1: 그렇죠.
0: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1: 원래 한문을 이제 오래 썼으니까
0: 내가 공부했던 거 말고는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나 보네요.
1: 처음에는 좀 그랬을 수 있어요. 한글은 또 한문과 구분해서 언문이라고도 불렸는데요. 이거는 세종대왕이 직접 사용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910년대 들어서 지금의 한글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확인된 기록으로는 1913년 우리말과 글을 연구하던 연구에 한글 모에서 한글이라는 말이 확인되는데요. 이후에 점차 한글이라는 이름이 널리 쓰이기 시작하면서 일반화된 명칭으로 자리가 잡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한글날을 맞아서 한글은 과거에 어떻게 불렸는지 그 변전사를 좀 알아봤습니다.
0: 네. 아, 저희가 이제 내일도 한글의 역사를
1: 네.
0: 우리 김재현 쌤이 해주실 거거든요.
1: 아.
0: 오늘 다 배운 것 같아요.
1: 재현 쌤 대신에 제가 할까요?
0: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재현 쌤이 아직도 네. 우리 코너 이름을 잘 몰라요.
1: 맞아요. 너무 서운하더라.
0: 반짝반짝 한글말로 알고 있어요. 큰일 났습니다.
1: 진짜 내일 본다.
0: 자, 내일도 한글의 역사 더 디테일하게 우리 김재현 쌤을 믿고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 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0: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우리 휘준 아나운서 원래 보내드려야 되는데 오늘 확장판이에요. 그래서 계속 앉아 계실 겁니다. 들으실 노래는 악뮤의 노래. 악뮤가 또 한글 가사 잘 쓰잖아요.
1: 아, 너무 좋아요.
0: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예요. 오랜 날, 오랜 밤 듣고 올게요.

0: 노래 너무 좋아요. 뭔가 약간 울컥이기도 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악뮤의 오랜날 오랜 밤 듣고 오셨습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이유진 아나운서와 한글날 특집 언어유희 확장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알아두면 좋을 순우리말. 우리말도 예쁜 게 많아.
1: 그렇습니다.
0: 몇 개를 또 알아볼 건데 휘준 선생님 따라가겠습니다.
1: 네. 자, 요즘에 SNS에서 유난히 많이 보이는 순우리말 표현들이 몇 개 있어요. 이제는 뭐 자주 쓰다 보니까 오히려 낯간지럽게 느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많이 쓰기도 하고 예? 뜻을 정확하게 모른 채 쓰는 분들도 많습니다. 뜻을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바로 윤슬 그리고 변위. 네. 테디 들어보셨나요?
0: 저는 뭐 잘 알고 있죠. 왜냐면은 윤슬 같은 경우는 가사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아, 예, 그쵸. 이런 표현을 쓰는 네. 단어들 나오면 저희는 쫙 메모리를 해놓습니다. 변위는 네. 변위는 어려워.
1: 변위 좀 어렵다.
0: 발음하기 그쵸? 어려워.

0: 예뻐요.
1: 예뻐요, 예뻐.
0: 예뻐요.
1: 개풍이 커야 될 텐데.
0: 어우, 티야, 정말.
1: 아니, 왜요? 바람이잖아요, 바람. 예. 못나게 크라고 할 순 없죠.
0: 예쁘게 커라.
1: 예, 예쁘게 커라.
0: 자, 변위.
1: 이름 아깝다.
0: 변위 할게요. 아유, 변위.
1: 아, 미안합니다. 변위.
0: 변위,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 작은 틈을 통해서 잠시 비치는 햇볕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름 사이로 잠깐 비치는 햇살이나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볕을 변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1: 뭐 사진 찍으면 이쁘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또 그늘진 곳에 비치는 조그마한 햇볕의 기운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재밌는 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보살핌이나 보호라는 뜻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1: 아, 그래요?
0: 네. 햇볕이 따스하게 감싸주는 것처럼 사람에게 받은 따뜻한 보살핌도 변위라고 여러분 쓰시면 되겠습니다.
1: 아, 주변에 변위를 주는 사람들이 있나요?
0: 뭐, 아내.
1: 정말. 왜 얘기하고 눈치 봐요? 아, 눈치만 보면 멋있었는데. 주변 눈치를 엄청 보네. 예. 자, 윤슬 변리. 참 예쁜 우리 순 우리말입니다.
0: 네.
1: 또 만나볼 단어가 있을까요?
0: 이번엔 좀 범상치 않습니다.
1: 아.
0: 재밌기도 합니다.
1: 그래요?
0: 먼저, 아기 똥거리다.
1: 에이.
0: 왜요? 왜?
1: 이런 얘기가 있다고?
0: 아기 똥거리다.
1: 에이.
0: 뭐, 똥이 나오니까 좀 당황스럽죠, 그죠? 근데, 귀엽잖아.
1: 아기 똥 거리다? 장난 똥 때리다. 아, 그런 것도 있었어.
0: 아, 이거 너무.
1: 있었잖아요.
0: 옛날 사람 어릴, 같아요.
1: 어릴 때, 어린이 때 썼던 것 같은데.
0: 약간, 패셔니스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1: 오케이, 오케이. 미안합니다. 아이, 뭐, 믿기지가 않아서.
0: 나이 나온다, 나이 나온다.
1: 아기 똥 거리다?
0: 네, 아기 똥 거리다.
1: 어떤 뜻이에요?
0: 네, 먼저, 작은 몸을

0: 잘한다고 그렇게 아기똥거려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1: 아, 원래 이렇게 막 거들먹 하는 게 아기들은 이게 잘 모르면서도 뒤뚱뒤뚱하니까
0: 귀엽잖아요.
1: 그렇게 또 비유를 한 건가 같네요.
0: 그렇죠.
1: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걸 아기똥거려.
0: 아기똥거려.
1: 뭐 여진 작가가 자주 쓸 것 같습니다. 아기똥거리다. 아기똥거리다 귀엽다.
0: 그러니까요.
1: 아기들한테 쓰면 귀엽다.
0: 아기들한테는 귀여운데 이제 여진 작가가 우리한테 쓰면 좀 무섭죠. 네, 자주 들어요 저도.
1: 그렇습니다. 아, 네. 똥 매니아라서.
0: 아, 똥 좋아하더라고.
1: 똥방귀 매니아입니다.
0: 맞아요. 맞아요. 맞아.
1: 순수해서 그래요. 다음으로 만나볼 단어 뭘까요?
0: 바로 술적심입니다.
1: 이건 무조건 술 관련이다.
0: 아, 그렇죠? 술.
1: 술 관련된 거죠?
0: 약간 술을 적셔야 될 것 같은 느낌.
1: 술을...

0: 젓가락에 다 김치, 소세지, 햄, 라면 여기 다 이게 세트예요.
1: 아, 예.
0: 한 젓가락이 딱 있어야 됩니다.
1: 예. 어, 이원희 셰프님 오셔야 될 것 같아요.
0: 아, 재밌네요. 또 다음 만나볼 우리말 소개해 주시죠.
1: 바로 개밥바라기입니다.
0: 어, 개밥바라기 아는데.
1: 이거는 좀 많이
0: 가끔 써요. 이거.
1: 쓰죠. 그죠?
0: 어, 네. 문학적으로도 많이 볼 수 있고.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알아보겠습니다. 개밥바라기. 저녁 무렵 서쪽 하늘에 보이는 금성을 뜻합니다. 이 유래에 대해서는 한 가지 좀 설이 있어요. 그 멍멍 개가 저녁에 배가 고파서 밥을 바라는 무렵에
0: 와, 일차원적이다. 예.
1: 별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0: 아, 이게 다르군요.
1: 네. 같은 금성이라도 언제 하늘에 보이는지에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는데요. 네. 참고로 황석영 작가의 소설 중에 이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개밥바라기 별.
0: 그래, 여기서 많이 알았죠.
1: 맞아요. 이런 작품이 있어요. 개밥바라기. 조금 뭐 투박하고 귀여운, 정겨운 그런 우리말이죠.
0: 그럼 진짜 개가 배고파서 이제
1: 아예 아예
0: 밥 먹을 쯤에 이제 뜬다고 네. 해서 개밥바라기예요?
1: 설.
0: 설이에요?
1: 네, 설.
0: 귀엽긴 한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말 하나 더 알려주시죠.
1: 네, 들으면 뭔가 어, 이거 말장난인가 싶은 단어입니다.
0: 지금 다 그런데요? 아기 덩어리다 봐, 아기 덩어리다.
1: 어허이.
0: 죄송합니다.
1: 안 될 날인데. 자, 바로 헐수 할 수 없다입니다.

0: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예.
1: 아. 왠지 이야기꾼이라고 하니까 얼쑤 해야 될 것 같아요.
0: 얼쑤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야기꾼.
1: 왜요?
0: 충분히 이야기꾼.
1: 네, 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꼈습니까?
0: 일단은 말하는 BPM이 일반 BPM이 아닙니다. 예. 댄스 가수 버금가죠.
1: 아니 한글날엔 좀 어울리지 않지만 예, 원래 제가 방송 많이 할 때 경제 비타민이라고 많이 불렸어요.
0: 비타민.
1: 네.
0: 그것도
1: 경제를
0: 맞아.
1: 알려주는 사람인데 희애님이랑 얘기하.

0: 오늘 만나볼 주제 뭘까요?
1: 네, 부모님이 가입해 주셔서 혹은 지인 권유로 덥석 가입을 해놓고 정작 내가 매달 돈을 내면서도 이거 대체 무슨 보장을 받는 건가 모르는 바로 그것! 바로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내 돈 줄줄 세는 거 맞고 든든한 방패를 만들기 위한 시간. 오늘은 보험의 기초 A to G 준비했습니다.
0: 아, 이거 진짜 궁금하긴 했어. 보험 매달 돈 나가거든요. 저도 뭐 거의 최대치로 내고 있는데 제대로 알지는 못해요. 저처럼 아는 분들 좀 드물기는 할 것 같습니다. 모르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관심 있는 주제이죠.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거나 손희의 경제 크리에이터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시다 하면 문자 보내주세요. 어디로 보내면 되죠?
1: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이 되는 문자 샵 8000번 또는 무료인 MBC 미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험도 하나의 재테크라고 볼 수 있을까요?
1: 저는 사실 세모, 방어형 재테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0: 방어형 재테크.
1: 네, 나중에 목돈이 들어갈 비상 상황에서 혜택을 받는다면 굉장히 성공적인 재테크겠지만
0: 그렇지, 그렇지.
1: 이거는 사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보험은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나길 바래야 돼요. 만약에 돈을 타먹을 거면. 그래서 우리가 뭐 아픈다거나 뭐 사고가 난다거나 이런 걸 바래야 되는 거잖아요. 20년, 30년 뒤에 돌려받는 돈의 가치가 지금보다 뚝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0: 그렇네.
1: 그래서 보험은 수익을 불리는 투자라기보다는 위험을 방어하는 수단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게 내가 설사 보험금을 못하더라도 아깝지 않을 만큼 우리 테디처럼 최대치로 내시면 절대 안 되고요. 내 상황에 맞게 낭비 없이 쏙쏙 잘 골라서 가입하는 게 이게 진짜 재테크다. 그러니까 재테크가 되려면 금액대가 현명하게 합리적이어야 된대. 이거 좀 기억해 주셔야겠어요.
0: 야, 그걸 생각 못하고 저는 최악의 상황만 생각하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아, 저는 진짜 건강해서 최악 중에 최악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1: 아, 정말 내고만 계시군요.
0: 한 번도 탄 적이 없어요.
1: 보험사 좋은 일 시키고.
0: 근데 뭐 그게 사실은 저한테는 좋은 일인데
1: 그렇죠.
0: 건강하니까.
1: 네, 그렇죠.
0: 조금.

0: 그리고 지병이 좀 있다. 그러면은 애초에 비갱신형이 너무 비싸게 책정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갱신형으로 가입을 해서 초기에 비용을 좀 아끼면서 당장의 위험을 가성비 있게 방어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1: 예, 내 나이와 지갑 사정에 맞춰서 적절히 이제 골라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 가입할 때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 우리가 아는 거랑 좀 다르다면서요?
0: 맞아요. 이게 본인 나이가 보험 나이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소에는 만 나이를 쓰잖아요. 그런데 보험사들은 보험 나이라는 독특한 셈법이 따로 있습니다.
1: 뭐야?
0: 내 생일이 지날 때 나이를 먹게 하는 만 나이를 따르는 게 아니라 생일을 기준으로 딱 6개월이 지나는 시점에 보험 나이가 한 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내 생일이 예를 들어 1월 1일이에요. 그럼 원래 만 나이 기준에서는 1월 1일이 지나면 나이를 더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험 나이는 요 생일 기준으로 6개월 뒤 7월 1일이 됐을 때 이 보험 서류상 나이를 한 살 더 먹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기억해 주세요. 제 생일은 4월 17일이에요.
1: 아, 또 얘기하시네.
0: 적으셨어요?
1: 아, 예. 적겠어요. 17일.
0: 그럼 4월 17일 기준에서 6개월 뒤면 10월이겠죠. 10월. 10월 17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인의 나이 기준에서 6개월 뒤 요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1: 예.
0: 보통은 이 보험은 한 살 지날 때마다, 한 살 올라갈 때마다 보험료가 보통 5에서 10% 정도 비싸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험료에 뭐가 중요한데 하실 수 있지만 가입할 때가 특히 중요해요.
1: 그렇네.
0: 가입할 때 내 생일에서 6개월을 더한 날짜가 보험 나이니까 요 나이 지나기 전에 가입해야겠다. 요렇게 생각하시면서 가입하시면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을 겁니다.
1: 아, 이거 진짜 꿀팁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장 이제 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0: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 바로 체감하실 포인트인데요. 특약 다이어트를 하시는 겁니다.
1: 특약 다이어트.
0: 네, 여러분 아마 보험 가입하실 때 증권을 다들 받으셨을 거예요. 증권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분들 꽤 많으신데 이 진짜 보험 혜택 제대로 보시려면 증권을 우리가 틈틈이 봐야 되거든요. 증권 일단 잘 챙겨두시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방송 끝나고 증권 한번 펼쳐보세요. 그러면 거기...

삶은 여행, 이상은 씨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순위의 경제 크리에이터 미라클 머니 함께하고 계세요. 익숙한 듯 낯선 경제 용어 아주 쉽게 여러분들 주머니에

0: 꼭 넣어볼까요? 머니 속 경제 사전. 오늘 우리가 주머니에 담아볼 용어 볼까요?
1: 네, 보험 가입했다고 방심은 금물입니다. 바로 면책기간 알아볼게요.
0: 면책기간. 책임을 면해준다는 거죠?
1: 맞아요. 이게 바로 보험사의 책임을 면해주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요, 보험 가입하고 이제 가입했으니까 올해부터 든든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일부 보험에는 면책 기간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암보험은 가입일로부터 90일 동안은 설사 암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0: 예.
1: 왜냐? 아픈 걸 숨기고 보험에 덜컥 가입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종종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뭐 이건 지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요. 여러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이 최소한의 안전장치. 그러니까 사실 보험사 입장에서 안전장치인 거죠. 이 기간을 바로 면책기간이라고 부릅니다. 게다가 유사한 개념으로 1년이나 2년 안에는 보험금의 절반만 지급하는 감액 기간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기존의 보험을 깨고 새 보험으로 갈아타실 생각이라면 이 면책기간 그리고 감액기간 동안에 보장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보고 갈아타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겠습니다.
0: 새 보험으로 갈아탈 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병이 있는 것 같아서 가입할 때는 약간 면책기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
1: 맞아요.
0: 네. 체크를 꼭 하시고요. 아주 중요한 보험 상식 또 하나 덕분에 챙겨갑니다.
1: 네.
0: 감사분들 만나고 와서 마무리할게요.
2: 아이로벅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3: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4: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5: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

0: 불필요하게 내고 계신 분들 진짜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보험 정보 좀 알차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아, 보험 가입할 때 너무 무서운 상황이 너무 많이 상상이 되니까. 아.
0: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저런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1: 예. 또, 기한도. 예, 이제 100세 시대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
0: 언제까지 잘 보실 것 같냐. 지금 미리 준비하셔야 된다. 막 이러셨겠지.
1: 어? 아, 또 살 뻔했어. 아. 자, 오늘 보험 기초 A to G라는 주제로 함께 했습니다. 보험 이야기 다음 주에 2탄이 또 있어요.
0: 그렇습니다.
1: 오, 너무 좋네요.
0: 알차게 챙겨드릴게요.
1: 좋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작고 소중한 주머니 두둑하게 채우는 방법 함께 알아가도록 하죠. 여기서 같이 저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10월 15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영양공설운동장에서 2016 영양군민화합 콘서트가 펼쳐집니다.
1: 안부인사. 그런데 내 마음의 안부인사는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나요? 마음의 이상신호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우울, 불안, 자살 생각 등 당신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친 당신, 마음의 안부인...
2: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